0: 유미처로 군좀 딥속 티에키 허셈 응안아 메바식 종유 대카라 종신례탕 종습 디진키 투가더라 락제 티에키 소중 제비 장미 딥속기 추제 로리신 토르치니 원체 군좀키 뷰제 신변 내튼을 양 균도 타르친바 당유
1: 니동 쟁아로로 모 든주 예비에 총주 냠딥 사전에 군장 야마티 숨타 군좀 야마똥 숨락산 퇴네 로레레 용법 고르치 니슐학잠 신유 대외 개강 지와식니 Zhongling Xiang Ki Mu Chi Yuebe Gunjum Dinsi Yuemiri Leishu Ki Lene Mangbo Koden Che Yu Nganzui Chongzi Misum Chusop Ye Di Gunjum Dinsi Ri Tuyen Ringbo Ri Lega Che Di Yueba Tang Lodarai Dinsi Tadung Negab Lemi Mangbo Yang Lega Yu Nening Lemi Kesab Rungwe Konara Goruchi Nijia Lakzam Che Yu Ji Suenam Chiden Ki Tedara Ngozui Che Xing Kong Ki Gunjum Dinsi Ri Yuemichi Yeshu Ri Gyakba Tang Lui Gyakba Zang En Gokba Gunjum Tokba 역지소지 내가 지지율라 미래를 니르르 고로 야당 숨주르기유 정주난키 뒤짐 야당 주주리시 유바타 할람 뒤짐레리 능미 딘시리 내가 지지유 지 사귀바르 대다르시에샤 라젠샹키 롱시게 학점기 작자라 롱숲 규뇨에 나외 군중 동보테네 다자 상당 총대 초기 무치 예배 군중라와의 파르타 동강 직내 무치 심배 링게 파르기 냠가와의 푸주르트 Zogang Zongki Gunjum Tunle Gunche Mebara Buze Lekso Chowe Tui Chungsu Reng Yuki Mangzo Digi Bela Rewe Chua Sarbaang Junbari
0: Senglegi, Konglo Namba Tsewe Sen Chobatini Chamto Chonggiri Zogang Zongki Gunjum Tunle Dinshile Reng Yuki Mangzo La Babara Chugyur Chungwe Gorki Tinzong Gojwe Tu, Donggang Jingni Mu Tisimbe Lingge Parki Pugyur Shikweba Nyeru Shubtishi
1: Senglegi, Chamlo Namba Tsewe Mu Tuiche Hasa Chonggiri Chenggunchu Renjin Tse Chongzu Garso Limlu Laglin Darne Mangchoji Nangtun Gushu Piwar Chebe Gorki Chenzum Gojui Tu Garma Sane Yerub Susan Du Garma Jine Digi Chongsar Jun Si Kuba Shiksena Yubashu
0: Shokbe Niwe Lase Lungshung Tung Chune Lase Chonggiri Chenggwan Chu Nyangche Chumshung Rinchin Tse Chongzo Chosupsup Tu Churu Shokba Chongzo Sanglam Ne Kedar Gyakbe Da Langlang Tu Chashin Gengun Kashiegi Kenyi Yewa Chene Chongdu Garma Jine Su Yungatang 테네 괜히 티다 룽류낭 로베지 가르마 제고초기 없이 닝공키 뉴 총조링네 탕진토 출신 초고체 류종 지구 사장기 잠토 제조로 쉐베 고자 총충탕 상람 용수 차바탕 유미조 냠토 데디 기나 투베 카달류신 네바탕 총조 나바 니리레 마데바라 제수 침바통급 미남기 모동네 가위 좀당 출신 없이 Tengwen, chongzui nang zangda qigab, chongzui le jibi tuizang riri xin bebara zhokwebatang. Dangyun ki niti ni kedar gyakgu jiyu. Gabdiri, yumi minyungwa kedar gyakbar libyang le ju tezam ki qimbo mibshi. Taja, ngonjie tang jasa dine mi, gore nang zangda qibatang jibi sakong laya sungkyong yakbu qiba. Kenyi yiji qiba, tana chongzui tanglang qigui nang shubaji kangsi yinrong changmara gama yu. Danjukdu ligab, gama sakba ti takji tang sanum, 이제서 균등기 초의 코제 제주 예배 장마라 심쇼 침부도 제 유미 명마라 주가르키 장김기 고래낭 장자 제신 투 사괴바라 대다시 없이
1: 타다 렌진체 총조르 교급 코연용신 장자 퇴배 총조조람 퇴장 장마의 고자로 준비탕 슝람 예유니수 자당 지신 나조 더바 개니리 김종 제다르 직부르 샤과 총조의 링리의 당진기 제구 균차 미바 제레 지도 댐배 총습기 교바식 조 정규로 렌진체 총체 가르소 림루기 말라 무투 투고창도 당디 가르소 림루 쿠리우 주지타 유미 데자르 토베 케벤 당지 뒤체네 미 초도 쿠리우티 내급 지도네 유린 지도 용기로 군디 당디 총습기 뷰제 렉스타 유미 디지 소르심 치르 무투 당기로도
0: 세레기 콜로 넘버 2 센트로베티니 파사 총기를 팀관추 렌진체 총체 가르소 림루 라린타니 망초기 낭네 구숙 피와르 제베 거기 팀종 고제토 까마사니 여러 세상뜨 까마지니 디지 총조준 시크립티시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3: 양타 시추 제외 갸양기 디코
2: 망수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외 님주르 멘베 꾸세기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비티 현조 롱친 년층 리고 그게 롱진기 생교 초도의 리체 생교 군대 군중 시부대시
4: 팅디 주전 조회 취자 시변낭제나 원로고 주토 당주 용나 데네 간에세
3: 윤도 숨내 달게 용월체 시크베 라사 통결 툰툭종 카츠샹 통면 총절 냠디 버발타 지조 축조 총회골 슈니
5: 승련제 녀절 라사 통결 툰툭종 카츠샹 통면 총체 땅망 섭수 되네수 가드 남베킨신 대가라 니동 자매 뉴스가 르 로거지 총수 냠데게 고딤 제고 처바타 총미츠 오동레 디지지 좀당 출신 유시
3: 통면 총주니 카츠샹키 콩수 도신 텔 유미 초중 투타 투창 숨게 계주 개니 기미 책동 앞게 쭉 여버타 무심무 된동 십게 주주여 로숨기 광토 유농 텔 튜련 니치타 확동 냠내 강시 여발 망쳐라 용고 매배 지류 총주 시리 서신 카돌토 내접체와 타 추제 체제 서신 나 교가와 변조 상외 로도더발 락제 괴마탄 송내 매배 서신 무리 규슈 응유고 숨결 학삼내 생기미 유미츠 싱가포르디 잠타 사제 충무티 송신 예배 폐계 계도람 매바타 용법 펄슈 셴바딘 초외 코가 교부예시
5: 갑제디 통문 종주 수주 댐조계 편제 셴바타 멍시 제구 냠신 총수 냠대 변조 하나 매바타 망조제 바바 탐람 총와 피제제 딩수 민당와 제례 총세 피제제 강의 진행스 결의부시
3: 피제제 강의를 시대 통면 총수 우리니게 정규용아 겐지코와 타 당주용 니제 토체네 교주타 피제제 강의 세유 총수 당주부의 주시 당부 럼루 전주 냠부체대 다리를 당유 내체바 뒤주체네 총습 교주 시주 냠토 럭종체대 피게르 니디 타 망조르 샴디 슈웨 뉴부타 추제 윤체 메발 토르 동비여 총수 당주부 이수지 치지키 사괴발 지도 댐베 초월 장베 망조기 리구니 안전레게 고주스타 퇴르 퍼스인 당주 용기 도슈 첨부직도 지나 시내 교주기 냠슈 첨부식 창통예리 제시엠시
5: 芒草节生路积久堂控制新街时期中草路当月来这把堂出局内这把来出别给你着这原来如何穷者组内年岁推出了行囊母个堂行对节经度局内四句四节堂行自家把头内四月节节的真实节各家没动我了拉上水面堂能局人别国内芒草节节就特别节育
3: 총주나 칭아 윤도 숨기 줄줄레 통구지 총중조네 서신 티실타 통공도지 퇴례 피게 서례 랭겐카 중니 이제 14체대 갱콩겐타 퇴주 카세 쇠바마세 레림세구타 응숙토담 락다리안체업시 서신 규슈기 인공네 용법고시에 둘체 밝히 루지 참마 용자타 창샤 치세 낭세제 타용체대 총주레 통용자 좀잔타 게진 촉발 뒤도도 용자체바타 정구용왕 망조기 더구 당린체네 유민남 로디부 용왕체유
5: 공림대진제제별로 샹키 신뢰 라제강진비 미주 로교체대 순상 캡대당화타 신나 요지라 주지체신 노르세대진치 망의 단동체수 체로당내 응의 까마르지참아 믹사주의비 응기내체휴 제유대진치 사제당화 땡키 리두용화의 兄弟체내 교주라 망시댐보땡휴 총세나타동 갑제규 생각의 주자 리수당내 나쉐당유타 파유도 로비 순두두대 제답도수 리수당내 교주타 피제라 순숙진휴
3: 통문 총주 통공티 유노르타 멍유티 긍유 싱바남 강다제라 유어체주티 체계설체디 페미토 류베 통공라 순슈예부타 버발기 틈람 양수당디 서신기 편제 체로조와타 싱베 용법 망도조와 냠딥도슈 야독체로조와 제체유
5: 서신 카토도 내베 간내라 미디 총주 침신타 정미 인퇴 유어체제 자도 실송 유미 겐장랑비 서신기 녀종원자 총주 냠데블라 규슈동원 치도시휴 당연히 내치대 규슈타 레지베 베드 내치제대 두장지신라 첸덴티 규슈 겐자샤바타 용밥게네 카세스네 총미샘제디 베드세유부시
3: 총주 냠데께 럭결멍유나저도제체대 신주 뉴두타 저강 디구조준 신례튼제레뉴 콜간준부제레 직두토 멍유당대 내기 튼례 코디누싱제대 내티다 유탄 잠바소 튼제소 레뉴체네 소뉴린탄체로 숙신당유 외마토 두린년바 긍롱 냄척배 권짐작단 사뒤협대당회 외마골 십지투주리니암 야나 두리야마 니게주영아예 권짐 강구 남가 제초유 청조 용기 유미 책동 앞에 주창마 강왕라 계란에 청조 냠딥기 강다라 교디 미창마 마가 유버타 로달 곤짐 유버 민주총유
5: 사신 시전 전체 내동 체배 내주 뉴슈 집대 대주 전가 신뢰 지 물고 봐라 댄실 내가 제바타 신뢰 튼제 내뇌 제바 종세비 셉슈소 타 녀살 내슈 톰네 녀제 라차고 자다 넙주 신데 봉의토 강의타 라자넘바제 남만 바바르티 탈론식 차네 메지르 노 찬용 바바르 고 니동 조제 라점스 유시
3: 타자 통멸 총조 퇴례 남만 피게 침바타 총습기 남바사장토 교류 짬바련뉴 소절 추골키 디저작바타 공안냠례 강세탄 퇴신 구림 된바 링가탄 고라 총월 유고와 유미체바 용와 제례 레눈타 차디 소자 총습 유골제 조월 제배 남만 퇴례기 남바식 투유 총조 고치 니슈락잠당내 망조 속배 김시 준바타 드럽살배 시베락링캉라데네 링내 최고택 니슈재앙아 배외 망조기 삼배 링내 초와 표숨 초소 침범마세 총습기 유골라 튜니양년예
5: 냠데 벤조 괜체 매바라 도치친데 집에 셔슈 초용네 진보를 용와르 구티제유 총즈 조람 참마라 안담템부터 총중타 산람 대초 칸설 남주주바 진내 탄진티 직구 차창위 유미츠 팀티 고자네 뷰리티 집에 셔슈 롱주 토비바타 시름 땅 전주디 공부 지수타 탐진 미바 원세 퇴부 처르친바 당연 레지반남 망조디 이지 체슈 지세 소싱도 균네 팀세와 나르웨 참튼타 총수 대회 야럽 총습 나르웨 참퇴제 총유부시
3: 생글링게 참디 리급 팅디 편종 롱팅 년제 레공 벽의 롱팅게 선교권 대 근중 시비 리체 나 트디 시비 낭된 차자 년준 시투스
6: 신내 뮤강 편종 예라 뮤강 기 뮤빈 학장 고 통조로 니에 동래게 편종의 냠도 뷰제 토웨 피제 겸 부르게 중국 신내 뮤강 편종 예라 뮤강
7: 谈的你毕竟去吃古巴大大事。刚刚也是有。现在那么说，公看不上，想不到的呢，刚刚也是有，也真受气。可你去追去做西塘，刚刚是不就也没说？湖南长沙浏阳城街华新小巴苏军参与公司，夸康把开穷黑，明的西面拆迁税费不挣。 来自团结中共中央局纪检部主席、教科局主席、中央文委局主席习近平去，在团通签南无马赛，赶快开签那天，湖南长沙浏阳城街去，小巴坐着席把开抢来，免得西面拆迁税费。这我前边免得抗拒错他，免得叫不就抗拒切脱，来就立对说起来团也不足够，来自团结抗拒西皮三不前台，坚持大队领不当，乖乖做不了那去。 习近平去，社会课堂节约前辈六七零的团结定价去坚持内部进行，昨天烈日一趟，开空几年个堂，外面坚持立皮儿堂，绝对吃够，他们真也不吃的。这边定价托他们去收，吃了单呢，密码忙上去才扫他，给哪儿去定价，跟送钱过呗，内送闹事。中国手镯堂女主娘上去开始用价前辈，进的西北，中国保险上上去人工端茶，那家堂送去送你堂，成群去送不停，到头儿家子几堂成群端盘呢。 推送过来，假使你学堂成群一盘去，端场苦酒切碎了心呢，给南溪烈日卡起去，跨着烈酒塔，七斤的设备修根铁板凳，进的西北端场木头盘学家，盘菜到矿木来，将毛油白团呢，包起葱烧专门苦酒鸡胸，点不用酒卷炕汤呢，来配炸炒，卷腿托不用油炸，三个月，开始中国电客将咱们做不菜员公司呢，先到穷人心呢，可你，该用将咱们去，绝不没停车，你当家没什么少别谈，什么当当给吃不谈。 他牌，进的西北菜，你是过年去，我今年虽然去，改进过凑钱，改用江南去，全局部每天同桌几趟，吃吃当顿给当给吃不他，改进定价点哈，可能没得不习惯不成。开始每块店呢，七六七天，局部模特忙头签约钱，改用江南去，局部每天吃，年当送给当给吃素月不他，最近每块年当年的女生啊，退不动就吃素月不吃。 三个月，可年几的不，今朝他们学呢，先到七八十呢。我今年学年七班，啥子卡图，免得七六去，土六去学不他。该用给牛追熊狼塔，给狼塔新鲜狼阿麦托，找个七天我先退班，忙头请学不着。可年七追七岁出班牌，狼头不卡起了，狼块忙喂，偏村这日穷少去，狼搞不平。该用给熊狼阿妈，几千年追学的那熊学不着。 可你，我是学女推荐你不他，该用给人卡空选的草珍珠去。学女老将切莫他，我就用二千几交杯，绝天所谓的草你没吃过遍呢。我是人都不敢见他，他别打他。 加起的措施后，中昆路的停车线组卷起决策期，学内来前后他曾就是阶段前决策。三个月，金主街政府内向到七百姓呢，可年起草用数，亏空间内招缺七天，万八千呢，每天同居人他成群过送来给内，推送过来，加起西塘成群一盘决策，七六七天忙完明天，江南三边每块推不当地，追不定江岸。

0: 日彩礼期间，爱迪生光年，接了钱东姐姐是十多老年，接了钱东国家送出手机六拍给米。爱迪生光年，日三对不稀罕，接了钱东姐姐都是团主了，三对说着媳妇做的，提案子没有讨给，说来心就点点，谈过的应不是。光给妹子提了，给包了葫芦糖，我有个老准，老年八十年前，老年脾气，可把家钱说，南昌钱东姐妹过去哭送账，三对钱又不是。托马斯·艾娃·爱迪生尼，二日奥海澳洲以米兰西北撒家，由萨摩尔·爱迪生堂用南西奥洛提·爱迪生尼的线索，接着切断一个是十段路，到我那边才纠结了，过程不是。况你不过段原本难念，其情绪体验不谈。况给帕姆尼布尼参与给新月米店了，巴拉况你两个忙不息，能用原先，阿姆拉尼录不中给给演戏的不是。托马斯·艾娃·爱迪生罗顿的胳膊了，他们在每只电视墙外特伦港西边半年，提前录中了，是不是？隔不提对，爱迪生城市的铁了，电量搞不明白，录中的几间场面，爱迪生你七八路里对不起了，最能够有。爱迪生看你兄弟俩吃完顿就是心都搞歪，吃不习惯了。况且吃完顿茶杯经济，年纪了几间去，果然七八几两小时都最难，谢谢当时。第一天起，爱迪生给烟蒂起嘴了，控制清不冷的。今年爱迪生去控给阿姆拉南西去呢，给烟蒂端都撇的，听着移民给这几个给烟蒂控给阿姆尔，其他个破了，老就懂得拆下西送吧。阿姆拉控姐姐对面都觉得，爱迪生没给给老着嫌弃多，给过去不是。第二天了，爱迪生老着捏了熊牛一年，给烟厂面落了破面了，先用忙不装没土吧，拿了得不当，开吧没吧，可不是。给烟厂买爱迪生了，没个会进去。矿给巴拉去卷土，今年矿了，咱们就那做事，老的旧的，人穷起了就不是。老古也够了，矿给阿妹爱迪生了，村里给中央西边落地西这的，老的旧的，天南土村里村的其他西边最忙不快右边，爱迪生天还讲搞我去不是。矿给别只天南右边村的忙起哇，新住几个月了，村的几个天了，哪都没变，做哪事给不是。看了我有预备个，看给从刚年在月所来给扩建，谈不谈？珍贵，虽然不过，虽然在月所忙得牛呢。落住了六百个，爱迪生去，让你给温西康谈不的，走土不穷水。巴拉爷，爱迪生替他这么过人家代笔呢？写了不长吗？那住过了三年，光给做到十年前才白起，杨白起落到九月不是？白起也过老白呢？巴拉爷看了，他都七个样能够预备，爱迪生去。我有西门那么三年，虽然扩建要建七个月，光热年纪，虽然再说了，先给门里边起头，坦白看了，头有几百，一大样贵不又不是。爱迪生落九年两百个，美国南擦把他搞了从我住院，光给创业的特别危机，在有人关系看了，别叫他，虽然直接说牛月。隔不提对，江南土团边落几个也没说，看了这俩角色，跨干多，虽然起了九个月。一年年前，爱迪生去取得七千百个了。美国的九千百个，罗伯托，美国籍美国的军队，光给取得在越南在七六百年，考干多没消失。美国的国兵七八三年，取得要解放，爱迪生年年都七六七不是。今年爱迪生去美国的设计没到，美国拿了参观做没图不是。爱迪生空穷对年，那叫个退休业务没不谈，光罗军啊六百个。听信美国的举着旗队，爱迪生美国的德国三年，也是最突了名的七百个。美国的南极把子从天起，光给那叫的距离，也是天呢绕过七百英亩。我讲爱迪生给那娃提进去，听回来退休体外叫了七百只。爱迪生看起那叫三百马虎一年，如果真突不多几十年，三千多面具马七百银色。光个结束，我给乔尔七千七百个送班。那我问把的区别得比你别着忙不洗落土不扎洗送不洗。爱迪生去那我问把的区别念送原都别最看难拼命别落七八趟。况给别这一套呢别着那只认几几千年落别别着别着那用是落差把的区别洗。况你落日不趟吹切日不再有一些所列了再说给别着落把的心都高位。况给心说心愿提大人呢其实错了偏到预计。三不是，爱迪生空落过了里边个数，莫伊斯以陆金塔、陆金安达三对千年， 모이스 룩제 앙다니 투통 덤뉴 자타 테브자 징부 냠벌레 주 더징키 체지 창마 광도 셰베 룩제 앙다수 퍼뷰르체나 다스 칠통 지토바 임베 아이디션 로추주기 급수 시김 카나다이 도런도 시베 사자 뻬브시 콩기 도런도 룩진 주니 레가 시니니 티르 차와 주베 급 콩키 정구요 동령이 추제 식수에부터 정구요 룩진 동령이 추제 티니 아이디션기 사르드 탐부디 임브시 정구요 동령 추제 메베 원라 더진 개베이나 정구제 멤버 퇴수의 지기 판례 텐지라 저와 치구베 아이디션기 티다르 제베이나 퇴유 정부고 주구리 삼네 직제 사부시 사르드 제신 사르드 제지 코랑기 꾸주 제부시 디다 룩제 동령 제바타 정구제도 교회 칠 레가 치베급 코란 참참라 니쇼르치네 니엔시라 소변 레가르 십시치도 용급 아이디션 니년 유바 통네 소변기 콩카르 제유미 깨지머 치바 아이디션라 갑균 차고시 당디 콩티르 레가 치로 머주부시
1: 다저 사브시 테네 장외 남라 시드치급 ngar chungyu mewe chana si yongsi
2: ngan chi tu rep sa bie ge ku di ne dian xin ge qi ri yu kong zui de qi de qi ge
1: lo le tang yin te chao a la do ka ba sung ga mi du ji dian pu zu nam tang chu xi
2: qian jie qi mi ji bi ji chong de qi de xiu ding ti ni du xiu kan de xi bi yang jian te mie de xi ji
0: 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 爱迪生气说不用了直接提的特多安的列举切的国外长江巴尔图巴车轨是送不是说不用给南山马自当年列举切去切不他罗几个技术爱迪生气列举切别马上冲着那句设计给出现问数立住情况是爱迪生的心思说不用给空了阿国的系统上去第一个的三年跌对退回数说不用给空了阿国的七夕难过是第二爱迪生空气三对七八的特别拥抱唐国的一部是爱迪生空气每天马上吹着他六针八对节天给他真尊切结束爱迪生气杨天孟西托年狗牛一大节三对七八是爱迪生空气三对七八那个忙碌忙碌松心我有样心都忙不穷我是空气巴拉起空了三对所这些足够七八是我虚年接着切东西给的群众里到我顺便切住了爱迪生空气四二对所着写我的西子西周以门楼吉林土足不止爱迪生空气四二对所着您就已拿了四二对穷穷行他到我出给南土四二对清不行四二对写给银边开浪不止四二对所着的足北气四二对唐国的卡巴列举七八第一了列举马切空气卡巴结构给全部马线呢打米出不一米我跟你讲爱迪生气列举切记给他妈血营养打住吐个鱼不吃爱迪生空气老娃出去列的三儿对所着年列个切入就行与人马国外爱迪生气三儿对所着哈列违背三儿对那把那座戏那我吃空气推娘都三儿对给南昌洗住他把人三儿对起吐不了逻辑给七个人对南昌洗给人修吐不吃接着切东给给对就停住了

0: 야곱 어이 어두스 글리글리 말래 아두스 아두스야 너고디네 우야 텐수구도 와갤라베 뭐 어두스다 아두스
1: 두스를 왜 봐
0: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1: 쓴띵네
0: 너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아두스 보
0: 아
1: 보가 고유관이라
0: 계진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걸리지 아 아직 계진 말이지?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 자야게 전롱 고미하고 롭센스도 디지한도 냐 남산 어디 고맙다 계진 말이 계진 말이지?
1: 이다 이다 냐
0: 어디 지시
2: 고유 고금이
0: 어디 뭐 뭐랑 갈지했어 어디 뭐 템퍼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갈지해 배싸서 어디
3: Pola.
0: Osi, amjira.
3: Ne bin yengle tas chons.
0: Osi.
3: Osi mola kon chashi topsi ra do. Tugin ne chashi jwa mente de chuen ko mar bel.
0: Amjira. Tisha ngni ni ge ne shi kun jum chia ge zolong gom ya de je jia je. Me kyen ne se yo ma ril.
3: La,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ia la.
0: O o.
3: Pola kirain. Ngantsu nam sha khoi gyun de ne. Chen shi ya chi nan go ble.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ia se ya ten zo. Mong de ge teb nan ge khwa yo re. 드림몰라 튜도리아 메카게 토만도 네수 심플라 조지
0: 창문소 년아 시기 몽데르 이지 차차제 능미솔 라지 제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마네 몽즈기 테브 켄니 지그메르
4: 난츠 몽데르 가갸타
5: 제리라 이지 남고
6: 下面一个故事，我就说你。

디가니 페종룽티 년치내콩 페게룽팅키 첸제 낭세 드림시베 리첸디지 남블헨게네 무투 안즈 리첸라 투고유브슈 첸제 키 드림라티네 머리베 몽바타세로 첸제 키 촉든 신규티 디데기 초화라르로 今年的前前南西准备被立成了母体的土谷月秀。

0: 생겨나면서 참대리 뒤티링기 천재 낭세 주미시베 레젠디 슈잠 다가시기
1: 생겨나면서 팅디리 챙기 좀지 타이규난케 로줄라타 십실천고난케 로산남게라 제시 탱게 내가 줄에 세세낭바 닌타브네 도제나 슈구인 탱게 슈덴자고
0: 남랭게 슈덴자고

0: 가져라 가시가 좀세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초 려워 기지 기지지
5: 탄더니 비진키 추즈주버다다시
6: 디카르니
7: 디카르니
6: 배정 롱치 년치 예궁 배개 롱치 이
8: 점종탕 롱친 대
9: 점종탕 롱친 대가
8: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스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10: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떼모디 생캔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8: 점종탕 롱친 대가라
10: 점종탕 롱친 대가
11: 자스탄 덴베 센트럴 헨게 공감상 딩디 리젠낭 중국너럽기 존바부 규주와 치모 曹学勤기 잠바당 순남변조라기 부위도 규르진 미리 비준강내 비준낭외 중국너럽기 뜸규 차진시 채식인바 강신마부 민남시바티 표놀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튠바라 중지원 삼단자네 양두의 슈규인비 세나유표 센트럴행기 년배 차고 계급체나 강사를 겹친 중지 규제기 배윤 제도를 순배 뜸규 러부치 강진 마표 멜람시배 중바보 曹学勤니 제로 칭동 둔계 중앙 로로 난징토 존대 메차지기 김도 구충바다 제로 칭동 둔계 십주시행 로로 로메 민토네 비친도 공면 부재 롬니 강기 차원의 목표진 제로 칭동 둔계 늪중의 지로로 김창래 님규 친부 중대 비친기 눕초 병에 제외 민답수 보고 중하다. 제로 칙동 등기 주주지 숨려 다와 니베치 중인인 공찬 십주 십계 토와 고치 편바 조바시 曹学勤니 랍친기 점중 캐완 젠타 채워 시킨바 마세 대동 냥아다 그줄다 지리소 직변에 망불 신도 캐싱 텐츠 꼴기 댄주 계당 냥아 보친 잠난 유버시 강진마비 멜람시바디니 曹学勤기 캠산르 님규 침부 중대 비진 높초 병에 지위 인덥수 병에 외풍 냠타기 초와 김을 잠바시 김바디라 큐엔돔 리우자당 이슈 유경 콩기 고세진르 리우 제출에 맞추바라 신치 투르부 리우 숨주 잠 샤낭 유바싱네 담바강디 좀초스 규바 좀바보 가위 티츠기 리우 십주 가고 나오시 강진마비 멜람시베 점중디낭 曹学勤기 외유진루기 사중남라디네 제리 김상조월송토 시당 왕다 学姐 개규균진기 김진시 냠규두조의 주례 개규균진기 지초지당 개발도 원규를 체림라 등한유주 원진두 세외 규제기 샹례 제디 원규를 체림당 딜러 땡징지외 개규균진기 지초딩이 지남두 제규 도도 미비 레게 세월땡유 두제테 점중디낭 진바소수 투민송의 세월 지신제바당직 김친시뷰직규기 천치 제리 김친기 미당 미월기 개와 세월땡마당니 점중낭기 진바포면 삼조르다 마주다 시가소 정중춘족대부 중화당숨 제튼기 구림니 제리기 김친 만우 다시 냠규도 주추 차도 나와 집어당시 진바 보면 담주기 토안에 텐주 삼조르당 시주 리바르 춘바당 아제 책두니 처르 종규 루규 토하기 점중 유규 겐쟁기 토 더부 추르여 버시 샴라 헨게기 종규 너럽기 존바부 추조 침문 草学 진기 잠바당 순남 변조 라기 부위도 규르징 미리 비준 강내 비준 난외 종규 나위 뜸규 착진시 제식인바 강진 마피 밀람시바 표놀기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튠바라 좀지 원삼단 자네 양띵 슈바티 리우지지바티 세라낭 린다이기 년진 규리샤네 동네수 규티 Jengkyu Meto Jindian Nguyji Artam Nekchung Shikta Nganje Meto Deme Yipki Dokar Katerman Lato Lang Shetame Tedar Jikdi Shunme Ara Tungwar Zamba Xene Timur Kamdu Songdi Ara Dikbar Lindai Yuki Kyoda Sadundu Rewar Gyukshik Dir Komu Rengiki Luna Chonachi Shi Sikindu Ara Bizi Chi Zam Luni Debar Tene Huangjiu Yinbe Komu Dikba Karpu Nangsha Chungse Sene Poa Meti Zam Chungwe Nariyang Ara Chabu Kam Kang Tunggu Shi Sirwe Jabao Yuki Chemara Shira Chabu Yu Sirne Chemur Sungshin Meto Debe Ara Chabu Tengbi Kang Gwebe Ngakyu Che Linda Yuki Kam Kang Tungne Sha Xuebao Chayang Tiru Wongne Bizichik Langdi Kam Kang Tungji Nakzak Gwebe Nyukyu Ziblo Ki Gochang Tangbo Changsung Meto Chemba Shibab

0: 아니 당도 아주 중요한데 아주 양지 놀라지 아주 빠산라지 되네 다듯이라도 된다라지 때리는 아무 조용 보이니
1: 너 터치해놔라
0: 되네 다 망원아 되니 야 원로 두면 다 구절 보이니 당내지 나도 대중 원래 보고 삼도 그는 미래를 그 지금 들만 속아
1: 레스에
0: 되네 콘도로 고자 쉬인 다 콘도 잘하는 기단 된자
1: 都是能学英语。那了。对呀，你啊，来到恁这批的人呢，差了他当能，让你他这个也不管得到的，可以让老板来咱家门的学英语。那啊。对呢，这些我来说学英语的，说难别的，人不学，碰见他怎么的？说白了，有个经历，给了他控制了不会英语。那了啊。对呢，学个的学个等级班的，都挨不住上面学个，没嘛不对的。
0: 等，你看啥呢？你，搿就打不了，你作业，他娘，我来苦点不会用了。
1: 哪了？
0: 等哪就你当啊了。
1: 从现在开始的哪有呢？
0: 过，下你什么下生活？
1: 哪？
0: 如果掉就不下你什么下，肯定你什么上司？来
1: 噻，老二。
0: 想念你嘛下酒啦，你想念你嘛下酒，听见你什么下味听了，空酒撒了泼酥，听见你什么下味听的，空酒撒了泼酥，空酒撒了盆，空酒撒了盆，想当这就上树。 아자지도말라니마심라샤로스데니죽도다두다로가고우디콘돌레다머랑고마기죽서지떠우는가용가메시다랑고르고머뇨머샤니고아물룽비데다마우두짜고다자데직베데데니망도아게알고탕에치수소소안데마비소시랑고르다고되는시죽서스와는데간데용가베시에인
2: 那了，俺是连家伙，那里在哪办的？老二，
1: 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老二，
0: sin nang ge lawa se le sum xie ji ge dan de la da ge ge zo ma la dong jin le gong ge le ji le su ta da wa zhi la e ta jie yang bi la jie bi ye yin
1: de se
0: ten ni lo ga zo nan ge xi la da qiu xi ge qing da la a jia ji ji la e wang jie la e ten ji li du la
1: Yes, sir.
0: Kusu said, I'm Chowalong, the Kim Jong Changing, and the Killing of Jessie Mugish.
1: Yes, hello.
0: And it's only good in
1: dollars. No, you would assume you had church in Ina.
0: Oh, Banang man said, then you are done.
1: Yes, hello.
0: Today,

0: 나도 제대로 다른 게 있잖아. 이거 좀 찍래. 부야인래.
1: 레스에 도진아라.
0: 인제 다른 부서 남빈도다. 공기 산다 다시 쳐들래 부야인래.
1: 너라. 어?
0: 텐데 좀 고소 세당 대화 남도 용이 다시 민디시 아인.
1: 레스에.
0: 텐데라 오나 고쇼 난고래.
1: 너 시댄 자고.
0: 아, 나도 제대로
1: 됐네.
0: 근데 온 같아.
1: 너
0: 남도 제대로 온 같아. 나도 제대로 나 고쇼 난고.
1: 너라 터진아라 시댄 자고래.
2: 冷什么看什么？中午几点了？大家到这去了？他去咱这个你们店都学过的了，看啥？俺咱这那可把教育了。没事了。我今天就我就年纪都已经，旁边边几的娘都那些大领个头发就嘛，搞都新的去。没事，托起。
0: 老，
2: 老，什么人给老个设备送些的设备啊？伊呢？当多什么人给老个设备路线地得了一个来，咱做项目检查的，哦，设备时间检查的是啦，他就没接触不让，如果有嘛的话了。
1: 俺点注意。
2: 啊，就没点注意了，这跟俺做什么不一样了？
1: 那是，托起。
2: 俺当那个人做来，咱那胸肝的，嗯，做不着嘛这，啊，这一过年这，俺们给咱人这帮那胸肝这，刚刚不一样多了。
1: 那是。

0: 请你不他给用给人卡空选的草增速器选你老将切莫他我就用二切记交边绝天所谓的草你没切过边天我心灵都不跟进他他别打脱加切的草选你中国路个停车间走转起去车去选你来前或他怎么给这段切去不成三个月今朝给政府内先到起不行了可年纪草用素亏空给你找去切开问把钱呢每天同军你躺成全国送来给你推送不来加这西躺成全你怕去不成七楼七天忙玩命呢，江南前边每块推不打的，追不点江岸七楼推不起去不成。熊南头，看你长街过位牛追熊南塔，长街南最少稍微做南门锁锁，蒙牛了嘛对半，南门街被捏出推去不成。看你一脸忙小气，黄木子早干起了用这七天，二里马去他就出现了，他才站呢，没得解决解决去不成。二里马去，左路出现下个头局，这月零件就不行，越解决去不成。越提个推车才行呢。二里中央忙起步，二里索马去，真的他就出现去，错过社会图零件就被推送。二里街摊改为长团出现呢，黄木子早干呢，个月解决去不成。二里中央忙起步，三家行他。而且马克吞狗虎他前天从吞所住下狗老鼠头的前行学习却学不成强行给重新楼梯一可你有着七十一集团所别无所托有着也可比而且现在特朗普举战前被切进了科朗新学他的而且马克天马吞电视区别过去去吞吞狗头的前行学习却学不成我今年虽然让兄弟在聚一推催上学他们先起不他四兄弟可是不同起来给在聚班开算追不索去吃得够年随便就出土大学不成开店从对面估计从看牌在聚成本没错途径你要从一个出不与不他盲片在聚西区热汤人别死用货我今年说的盲错给女主推前他起来给老烈推催所学不成懂事的心呢我今年虽然让兄弟在聚我不是你几位可是不是别问我过去是别咱们是不他是你几位从天短短他三个月半，从不过去，年当给一两三十年，让兄弟边角点表昂，盘轮足球归去同学不成。第六个经验随身，草皮江南草皮，让兄弟也随身，绝不切割切芒丝儿西瓜塔。三腿江南皮开去扫的心态，绝不给这脸皮切学不成。记得我别切心情，江南头，让江苏绝不给这切芒选一心，天年几步绝不给这切菜，每天吃九两三十年，六月去三多都学不成。三个那么错，天地干木的生就念着学菜，下面来这个农村年轻人过来吃几桌的菜先打，人不行三那学不行。
1: 你看了你，人种农村年轻人工，人家农村人。
2: 落水了点呢，草原烂的真；
3: 菜热了点呢，山区归真去。
2: 地塘的草塘，
3: 芦屯的草啊，
2: 地地的草啊，草原烂肉。
4: 早上点别先那么做工看不上。谈恋爱的生物组别里前的你平均农村年轻流空平均农村期错为那么弱西别里前的日我里前做用手看等着那么专业
5: 生意人家公看上我里前做用手看专家业我做里前的日式道外谈六百人空气出自中医谈感染头谈其中出自出白头农村期观用 FM 这个六个警察出谈谈的是六多卡巴头给年轻就是真的朱峰云的头呢推及图先拿图不是
4: 在那么说听的所谓那么热烈前南我很主要了你沙推出名旅客们参别沙子卡路与面过去我就休言了主要了
5: 老
4: 之前的十八托车米你都阿给烟气社会里啊托干事比我这边了
5: 谁谁了
4: 当然做让给土恰下皮呢怎么利用了呀是个七岁给托干与不谈提了沙推区给米送到烟气干事几家群体即使出也没生育不定这些的话了
5: 是是的
4: 但初步杀毒你中国咱们是但怎么连托起是不脱血起杀毒敌人对强用起是不脱在密写到我们的言行个月长怎么连起养殖的很令你说不死比我这般了
5: 是是的
4: 但敌那路呢让给起的品种一年级从为新疆的体型呢甘肃四川云南这个社会科技区域呢草皮土壤起，当然做对忙做的培植营长，培植给人类做吃不的土壤给人类嘛拉的出不定这些就完了。
5: 当然是下了。沙堆库里有呀，龙卵毛糖糖的心，羊卵毛为开水定这些等于对怎么呢？龙坎吃不的呢，顶皮龙素一对怎么？第二白菜糖滋润土白人心，你真是等于热。加足我糖糖的心，卡塔鸡蛋你为呢？龙坎吃没毒菜的，得为拖定这些要是罢了。
4: 那是。
5: 龙坎南茶体外气透送到汤堆内，马儿吃不得。他只当我能做四百米，加一呢龙坎溪南茶毫米区个炖汤成穷心啊！咱们顶这节嘛，如果有不就是罢了。
4: 那是，
5: 托看四块溪龙南茶不芥末肉送到天呢，我能做每日去团结汤汤的心，错了呀，修改原件时，特别是不顶这节嘛，别吃些就水平呢。龙汤内托看图见证前辈。我所拿到的呀，屋藏着呀，堂堂的心，秘书不讨了虚名，拿来穿过白白拉锁去，能做顶这穷死皮的段了。
4: 我那里下了，
5: 龙南茶壶芥末肉抓汤炖这一呢，我别可能是那欧阳的拿来暖了堂堂的心，鲁班杨暖提名一呢，趴在朝阳龙菜的拿来芥末肉抓心绿豆三百一呢，米汤烧下了呀，苏罗米单位暖着顶这穷老需要着罢了。
4: 我那这些当然做图案图特同意呢，吹菜汤连菜嘛不有不汤，年前去吹菜黑把钱不有不，提醒呢当然做吃不泡菜牛牛也不汤，感谢求所给开去电油炸，下头出门的军电给错完一年级，当然做电汤拿出来呀，修建提包是罢了。
5: 是是。
4: 提明去呢下头目前为止的修钱不有不嘛些，滚土所长啊钱不有不汤，乾隆大忙我所给可有究竟拿错油炸。可有地主呢？当然就没绿皮绿坎去女伴儿修建卫生退步一步，停车其实断了，
5: 实现了。
4: 绿坎给出去一年的，再给我们贴了呀。沙土开去一年的，听明去呢，他推内部地档端节，可让给社区帮了南关的，我那开车蛮多了。
5: 我那当然实现了，看了呀，那么就来可让给松松能行姐姐，但南四档都比呢，让种去，大概是那那么些去车载一年的，也没那设备给拖载，听明呢应龙给电车来说，开把全部许多。三百一呢？他大概让他参拜开了是那三句拉索去恭喜孟大学是吧了？
4: 那是。
5: 你这一对三百一呢呀？我那就推荐给出外出来一年嘞，没事，但谈到考虑圈用了呀，怕说趁着俺们去吃不谈谈那些，就应该得过拉索个头呢。给那谈给金米忙不起给他出外给他看这一面呢，咱们呢，我那就三里拉索，但俺们就特别用过药是吧了？
4: 那是。
5: 特别讲，但我那就开了是那谈到新都呢，但查小学那么多，他场面搞不起来个，伙计们实在给俺那顶着说过是吧了？
4: 那是是了。
5: 顶着拉索给三里。得不定呢，来人品当个难做，平时迷茫催错的难落去，但是东给开水谈点不起主要者，但一年来狂了许许能行姐姐，我难做三对三个谈谈的心那么细，地铁里呀大概是呢，是不冒谈都不一呢，开把眼睛去一对什么一呢呀，是不马背铁里呀当个难做咔嚓我点点缺皮呢，所谓难落去可能是当个难做几个人寻的十七岁联系个日子里要罢了，
4: 那是，
5: 对马端土边个女朋友的，一年来当个难做，是不讨厌那里呀，但其他个咔嚓不的个人不就缺皮呢？杨克兰也开始破局了，说马德伟能做的这些通过的怎么样呢？没事，他开始呢，考了几用了呀，吃点盐就谈，他开始呢，看几天了呀，毕竟钱不轻易变的嘞。杨克兰就啥都掏了呀，从南京去没算我的水平呢，俺尽量让就推了给几年突破谈，你那呢，人也去错位拆迁我谈，他那些旅客给拆迁我，对面那个人就实习给拆迁我谈，对接的，社区给帮了天的呀，同那南关的，开始不拆住给什么这段话了。
4: 我那是了，
5: 他今年杨克兰就你不得掏那水平的嘞。沙都苦了气呢，旅客们也特别受肯定这些，但有些不就是罢了。
4: 热些了。
5: 沙都也那边告诉他块土米，是别人去，是不他会看到那边搞了原因呢？他说不拿落去，沙土麻辣烫烫的些，对外旺仔麻辣。第二呢，屋子我这边麻辣烫，人看吃在麻辣，就这麻辣烧给女伴儿，贵点人心去，更多热烫人不是团结呢？说不出去去吃这边太累了，更多我些特别的用药的些的，我俩就只有个些些拿落来呢，等着快多完了。俺地铁里呢嘞，但一年更多肯定用过一天了呀，那么就那个木腿那点了嘛，俺昨夜谁这些拿落来收银是罢了。
4: 那是那是了，咱都苦有给旅客给情侣了呀，特别收银的，谈不得我这水平呢。南溪烧腿麻辣店了，感谢端了。提名去呢，王者地位麻辣烫，提醒五级五级麻辣。提名去呢，当个男主人在麻辣。地头呢，徐斌呢，啥都是天马人的速龙马当为隔离啊。当男主吕布人拍菜的那里，告诉卓亚堂，人差韭菜的切入青马赛，老外拍菜女秀的切入猪油脏，宁夏也别苦不得台湾酱就煮断了。当男主啥都人的天气给速龙米当为隔离啊，吃不马不得忙土卓堂，差去。家巴的切入清洁，但人气可不进入清白马色。当然就沙土人类的破烂有点难断了。当然就监管所一年里，对于人不能少批评给他没存稳的水平呢。 루보르토 히란 사도르 피비나 다 닝유야 교르조야타 티시네 다 우당 카고차야 티즈이네레 다 균댕 키능 추딘제지 차주도완
5: 리샤라
4: 티밍긴 당나 조 주치말라 다 키시 키란 키 체멍유 직베 셰라지 낭사탄 사토르 도와 담비나 세리 주야키 뉴르체이네레 다 주딜류 케발이네 당나 조 사토탄 낭스디니니 케바 첨부 유브데난 도완
5: 리리라
4: 다 권을 쉼는 신체 사도 쿠르유탄 남시기 미남기 류베 말라리아 Shukin Tarab Titwan. Tima said Ananju to Yun Kuyunale in Ele, Mine Tamje, Senet, Dane Tamje, Yune in Shuri. Tinja in Dutananju to Yun Tune, Sechu Bangla, Tusi Tumichadi, Hajan Kesim Risha. Shamia Mutuce, Dola Nige, Namlin Getsor, Sadu Yudu Tang Sambe, Sechu Bangla Hajin or Jishun, Marbel.
5: Tarajil, Namjula,
4: Low,
5: Tananju Puri Mima Tungune Sashavina. Mata, Chasimula, so did the Ananzo and Alolia, made to mirror a troop to Kitchen, Shiria, Yurba.
4: Leggy,
5: that someday I knew Masia, dear Miss Tangma, you knew your day, you need an Ananzo Mati, that toy and Alolia, she knew condition we made that. That thing Ananzo Purisu when a session and a unique condition you made Helia, what you do show ye. Masia din Ananzo G woman, Yamena, look you womanly, droop it in this valor.
4: Leggy,
5: the day in this a minor, Tanganzo. Womadi, give the sources to do some minor, Marky, Suju Dina, Hachanki, Chambuyuta, Numsha to Zetinele, Catch a Ketune, Gup to some single using. Suju Dinele, A Mangosi do you do the minor, Satu Puji came Mangso Soitrilia, made to Miruwe, Satisilia Gurio Rijabala.
4: Legi,
5: the Nornaki, Womam Yamena, Luke Wom Dina, Jung Tabasus Habezilia, Wodon Hachadona Lolia Luze, Dini, Jukju dancing, the Dinjechi Chebe, Caress the Mungsi Dinia, the setting. Martin de Shinguori. Tita Rimshi Lang ne Kumena Lolia Lubuta and Changmur Chaji, Maria that you drew the distribala.
4: Legila
5: Martin Chasumusuata, Yam and Ananzu, Zamachube, Gubsuina, Takurduluna and Chigur, that thing Ananzu Purijing when a chasabina saves it like him your valor.
4: Legis.
5: There Chasumi to Yung Ananzu, Toena Lolia, that was Chuba Madoji Tangananzu. So you can tell you better yet, that is not Tonanang and Unurism gay.
4: Legis.
5: That's one when Alone, Bishi Shubina. Kongliya, the Namdu Lang and Anni get Shushu Nansin Chese, Yan, Tanda Kress in the Jim Ju Hajan get the Vidus Miner, Manansu Trilling in a letter, Puri Mimang Bushing when a Chasabina, Gunga to Sunam Si Changar Chiotan Tanasi, to Gunta to be in the letter, Mao, Dinjaki to him the Lizilia, and also Puri Manso Mambusi Minele, my Chandula Solia, Pian Yip Shan and Gorshbal.
4: Legit.
5: Dinjay induce a miner, the Machando Piz Haje, a Kressin Tawani, Sumzam Shoes, Habezilia, Yarimshi, Purlia Lo Yunduce a miner, and Anzuya. Satu Kresson Solo Madawe Gingain, Ninkam Yakun Suatan, Tanisin Kresson, the Taxala so timid, so Madewa again, Nunsuita, Shepta, Jimitation Warbal.
4: Rishil,
5: the inelegant to Tongu and Alolia, Nick of the Digilia, Ladies and by Natana to Tugun, Puriki, Nangamane Junior West City, and that Tungishu name into Chasumi the Kanchevin, Lucy Yungis City in the Shade One.
4: Munishal,
5: the day induced and by Natta day in being the Leconia, Chasumi de Aladana to Kara, to you a man, which you be Tolia, what you shubrilla. Satu and answer, Ness named do Yamene, and Sulu Meta when Ness named do. Tinja again shave a cock, you quiet and tanishi, Suguma dia chiagi, then nung to Mangazina, Chasumi, Taganan to Chuba, Dinja, Jim Shima, Silu Tibiagi, Dinja Karesna, K. Mix it in this name of Dinjishal.
4: Leslie say, that Johanna can get Colia Dinjas and what you should do Zamba, that when I'm in it, Chasumi, do you travel, no what in just get one.
5: Munerishal.
4: Munerishal, Dangan, so such a swimming in a Pujimi monkey made to me, Rue, Tunja de Brabal.
5: Gishal.
4: Leslie say, that Shamia, yeah, what you should add in, Zamba de Yin.
5: Nurse.
4: Zamba de Nele Dangan, so Colonel Shube, Martin Nang Sinche, Pujimi monkey, to a Tulia, made to me, Rue, Tripsy Kitchen, Silia, Kuyorbal.
5: Gishal.
4: My saying the Dangan, so Nang says such a mongotilia, Zamba de Nang Tinga. You push it out, you didn't just the one.
5: Rishal.
4: Jay into Zabata, Mitsang made Zambati, Suju, the name into that Tinry Town, Tumbe, Siriji, met Mitsang made Dangan to Raju, too, didn't just the one. Dangan to Zambas, that Ned Dirval. Ned in a Changar Town, Temple can just the wall in a legit are tuned tuba. Dangan to Satu Kuru did a young so tumble in just the one. The Minky Dangan to Tin Sanki, Shunulu Chuman, which again, Zambe, you turn to Manam Sogi, Nunsu to Hal.
5: Rishal.
4: Dangan to Zambati, when a shoe in a Suju. 当地 주리 신다리 미마오 마세 수주 카세기 두체데다 주리 신다리 토유부디 체리 토네 있는 난조 제세 셉시라 군난도관라
6: 시샤
4: 팅두이네 당 난조시라 그두 쉐비네레 정예리아 당본나 소유리지만
6: 시지
4: 다이네레 키랑게 쇼베이나 잠바디 당 키란다 수주 수메 주 최남비네 진네네 키랑게다 류캄디 데부요마체 니네네 시리디네 사두남시 스네임도 총두네 사두 쿠유월이야다 찰론체베 추구 최원의 쉐비네 잠바다 한 수주 수메 추아디네 당 난주류부터 용수 튕비 세리 지운도 잠바 양키랑 쇼제 추베 거리야디 당바나네 하장기 야고멘 조삼사르스돌
5: 오네다 라젤 콜리아 남주라 키랑게 송수는 신치제다 팅기 투수인의 세리기 전에 쉬위네레 담거디 하장기 망부지리 타이네레 콜리아 오주 쉬베 잠바타 마르 차수마 라소디네 다 투윤싱 윈나로리아 페미리기 메부스 로줄리아 딘제다 산에 릉시 라리아 참베 세리 딘제 신두
4: 레지
5: 딘제 인도 스바이네 다 탄데 팅기 차리네 레아난 주나 잠망부시 림신 조아 탄다 그래서 초에 차긴 망부지 다 야주기도 스바이네 세리 텔리아 최최 메부셔야 탄 탄네시 그래서 능아 제두제 탄시 지두제 탄네시 그래서 차라소 두세 최야 숙치 차바면 맨나 추주디 치차바 긴베 다난 주 지니스 군네 라소 뇽게 디네 레 망부저리 이네레 팅기 차리네 레 다 세리기 자주 톱제 다 네 나세슈르발 잠바디 진탄타 잠바디 수주기 된세 당나신 잠바디 가나 주 르부 디송리아 페뉴 컨디 퉁구디 유브디나 정신게 독톱딘데 슈디 자마이네레 삼데야 남줄랑니게 타갸지 센로 수이네레 컨톱게 님지나 로리아 잠바 팅직 최나제르발 레지기 수부디 당다 자 참베 세리디데 지 최나제야 가나 주 숙시 디탄리아 멍시 디능규 딘데기 부구지네 슈구인
4: 제질
5: 다 대자마세 가나 주 내장세다 창디네레 리네 하장기 표숨 속으시리르발
4: 제질
5: 가나 주 카레스네 시샤브고네 차샤비네레 창 망부시다 열라 페미리기 초에나로 차샤비네레 차디나다 예수치베 규림나로리아 메도 미루에 동지 개진실이야 규주거리 다 참데야라네 잔디 모주도 뜻슈비나 내자세야디 능안안주 내주신 법계베지리아 다니네 춤베 딘제기 카레스나 동체 릭치르발레
4: 내제지
5: 다디 카체디네레 두주 예윤 잠리아 레부유베 탄나나주 루주디네 하장게 표숨 속고 임바 간실라 로디네 응암유라 중규 딘제기 따가나조 추장 추뉴웨 미징윤의 세상대 가르선 좋아디 켄토비스로 발라
4: 지실
5: 다 표기 김상 페무치지게 가나조 창예야기 딘제 가르선 균시 유베삼마세 창예야 디테일이네레 다 토나나제 르사게 급대야 다 퇴균 메시체는 추장 다 도수 주고 메비네레 르사게 대 김상게 아무라 추니 바투 차스나제로 발라
4: 지실
5: 창련 탐부딩 가나조 가르선 관대라서 고제 다 가르 퓨리정이 키 캐주단 덴베다 ri din de ji zo de da cha na lo li ya chom ma tan je la so ge bia da chu ri ge je de ge sang ma ya go je po ram la so ge je ni da tan de du su ji je chu ji na tang de ji se ri ge su ju gun ne ji de de ma ni man zu pe me zu gun ne cha sha ne cha gi ya gi se ri shu ne mi de dong ji ya gu ji de dong la
4: ri sha ri sha
5: da din mang bu shi ka ra sen chue na mi ne da tan de chu gu zhe ma ta gu pe me zu gun ne cha sha ne cha da din de ka sen long 중심배급수인은 다 딘제 취업인은 롱타차 커섭치투야 르발라
4: 제실
5: 대회인은 당하는 주니야를 하모야 딘제 취업인은 한 2급 쉽지쿠야 라소그 딘제기 폐유 유입시를 동안
4: 응네 제실
5: 딘제 인도서바 다 내차이나자 잠바이나자 응안주 그랬으나 다 말 라소 그랬으나 응안주 다 폐미리기 매부수 응안에다 토강 디토리아 소드 난제 다 고난주 소왕무의 단둔제 유디 카레스나 다 넘시탄 근지태기 차기 단툼 베세리 시그라인 두자마이나 다 팅기 차기 세리 망부지 가난주 그래서 당린 남베 쇼르야 장미리기 다 수규 나로리아 유베 세리 망다 딩아신 쉐나야 다 디인 가난주 그래서 수부 디탄리아 교회 원주 차겐지리아 치비나 야부시라 요리성길
4: 문에 다라질 당아레 첸차 나로리아 충두 암라 호난주 창주베 딘제기 첸시 대유비지르샤 提个来当男主，民忙切急心肝那罗里亚曲江的这最能断。但曲江的我呢，徐斌的听对机，冬季证明那错能行，但吹结不拉说不通。提名起呢，提那罗了，但加个他念头呢，徐斌呢，科技与狠活手段了。
5: 我是一。
4: 提出当男主证明那错没办法塞，没必要落赘谈是吧了？
5: 是。
4: 凝聚力强为当男主龙，加这忙不清白当男主陆剧顶着与对上吧，做当男主杀掉聪明勇敢的吕康堂，吞灭的谁的是那么多通缉顶着。是吧了，
5: 是是了。
4: 但一年两年做通知，曲江的我呢，许多怎么，看人给他曲江人不难的呢，开心不起来嘛，对了。
5: 我也是。
4: 曲江的曲江人不难的，看人给吕伯牙里呢，偏不由不他。杨曲江人不蛮难比呢，但吕伯牙里的点给是吧了。
5: 是是。
4: 马赛呢，当年做听对节奏脱了呀，都对怎么，但曲江的

0: 이내래 탁비게 초와지게 도시 계세 보고 딩은 최내지 제주시야기 따와 딘제 주비는 부디 따와리아 친나 유비이내래 스디게 찾아 또 차비만 세 김자 나로리아 턴더게 지 내야기 딘제지 차주고 말은 지자 딘나로리아 파상비 외국티 봉에비 최고 지스야기 가메디다 송배 송조지 체솔
1: 타장시 당난 조 차외 토기 다치 외빈 야야티 아 탄다 럽친 럽무 충원의 차차는 고부 팀제지 쿠쿠도 염하지 좋아라
0: 但
1: 내다 팀제지 중요하기 조티 광야 쉬는신 먼저 김자나로리아 변조다 외더 아 저와 유비 럽스디 하장기 다치 뇽차바 동부인바 팀제지 인도 디기는 내다디 중요하기 중긴더부 차대동아 제사 드리니 승제 안에 보철이야 예난 안전나 겨브르다 세슈문도라 안전나게 무사디 베베로로여다 딘제 쇼문도스발라 다이네레가나치 안전날 무여지 다이네레 티바바 아메 아지 라빠니르야 딘제 사사 중주 챙겨리
0: 잔
1: 차샤비네레 수솔이야 관두게 잘라디 다치 요약이 다 잔리야 왕치티 여지 마세 왕치티 안상게 무튜기 체시다 배준월이야 주부유도 인치미지 수수수수 탐도야고 치스야기 로스디 개고리 승기
0: 다 잔실라 당는 수리생이니 죽지 참리야 니소 지장이나 갸치 생겐행게 수행아 저리 진심바 토시에나 수구이나 안 수리 제디는 추리 진디 토리야 직다 용구 유도 삼바 키나 수익이 시리 진디 샘베 제리야 편도 도고비는 규고나야기 로니 내 쇼힝 직접 이는 기랑기 규고 팅지게 단데 덥섭 나리아 아직 최리니웨 로친 로마지 교토야기 로친부 요리 성기 안은 수 디링키 리신 수삼 다 쇼힝

0: ada nemi tobyobshi
1: logo chonggyeol seongje jeon timba chongje yumi losa wangme sagwebar taengwe chongjo jeokse mado mebe nyurgi sianda changma jongto sosoe lemba jogeba mase geopgar thodon nyalcha chelyang jogebe deopdebo denne mindo je goyo sinsebata thodon khongki 다자 총조르 뉴르기 무소 렌서 예베 칼 뉴르기 외 공잠 토기기 예베 그대 레인 인덥 뭐마타도나 하장 뜻디부도 지시비지
0: 시림도 심류 유구 레령 주시 피규 레제베 시림도 교네 만제 내주시도 제바 라니라데네 간에 마보세데 주주 주종께 편제 사드 사시 첨보로 텀바체 없이
1: Nyatun Tejmine, Rangjongki, Sijuki Mala, Tugu Tang to Doma Tan, so Duki, Mingunbe, Topsu, Mokdun Chiba, Tani, Shaton Chiba Jiki, Topsum, Yamchu, Tugu Tang to Dangwadi, Jizu Yongki, so Duki Mane, Maru Doma Tan, Chong Sipki, Jogur, so Dumala, so Gung Chi, Jos Doma Soki, Siju Yi Chetamne, Mane Jobbe, Gangne, Nemi Sevota, Shung Lam Tan, Jang Lam, Yamchi, Sushi Chiba, so Dukele, Zubata. 제 시슝 타응유칸 켈레제 디드제바 게포당네 칠로칭겐 쿠리 총제기 장람겐진레고 살바되바 소드말라키 마조 편파르라 군디 동와 게라크습기 세실릭디 타 크습치균 치로 동와 즉시 타 뉴긴 타 듬드 타 즉시 냠네 제 습도 동와 제 체디 총습 소드기 타메 강네 세유
0: Rangjongji, so do ye mungsi degu, do ye ye, nyamsi yamata, labatu, sing dogu ye, saja chela, mimbor nyuata, tromre, si jun chungwa, do do gu, kato yamba jele, tromre, dobsu, kona dena, so do ye, mane, chung to donwa, gale, chimbo chayubsi.
1: Nyokta chewe, chawane, misim chowe, chawe, par, gundo chumoni, shamde shudan, gundo chumoza, mimbar, tewe, mangchi ye, tome, sumdunla, yuwa tiri. Rangjong jong pikyul ulen ki le che be lam nu sa tu ki dup shu le de ne mang zo ki sim de tan sun nan che be cha wa re re shin tak ju che yu.
0: So dui ma la tu gu chang to dang wa ti tak rin lung gu ki sa tu kien de tun so cha to ne che zong tup jing ning zhi pomo sun nan bian yang ki pe je gong a si ning si dun to de ne cha zang ne kirang la jor be pa le ju zu shib ju shib ge le gu yu me che che ba ta.
1: 查到从吧，协同拉咱们去，推动从所七十多来点呢，培养天天从所七种细节，他们三百多把马赛，他都有没有用吧？我进进去，忙都当一回事。新格林街矿都深处不停的停的，决定作为其他西边南城国际图，举出上百人地区，我做团结流沙站协会边，让中介三年卡单地震卡给举足流动团团结了，他们今年不前边，人民吉林就算别过的人。
0: 샘라무투토
1: Tunki Chegu Tsukbe Zegu Dilanga Niwa Tanchibji, Pyoegi Shigyun Chewe Gongnyu Lennun Chise, Kile Tongmadi, Pyonjong Yilung Gongnyu Lennun Soja Ngoy Su, Legu Tsukri.
0: Tunyu Jinbu Na, Gongye Tungji Ni, Chisho Ni Nyogu Yuebe, Pyoegi Gongye Tunleji Buda Dune, Pyoegi Tongwa Le, Yotab Chewe Gane Chik Chihyu. Yena Ya Taja Nambatire Bedi Gyudo Chunghyu.
1: Tunki Kurgan To Yugub Sarkwebe, Tunki Dugrim Changma Rungyunga Kurgyu Chishin Yubata, Sobe Gagze Tuzumado Tunzin Chegu Gimeba Tongyu. Namjanti Tunki Chegu Tsuji, Nindar Mangshu So, Gongnu Chi Junga Zam Tunki Tumne, Lore Gongnu Chi Shidong Lakzam Tunki Tuki Yubata, Zo Gonga Sumju Lu Tube, Gongnu Tunki Chigi Yubshi.
0: Pochang Shanki Shangzang, Gongshun Chow Yi Sarkwebada, Mingada, Gongnu Soje, 平常红人行李配件采用公司罗日光绿体启动压迫所谓压迫浪行别罗日拥抱开放脱去国体你家解决新年创作两者变种多些动物的归属全部是内容这些游戏
1: 团结级别雇主在归套 中小超业我这切断南站铁进入那栋延安楼两个初步年送那栋去重点熊烈康塔文化重点起培育两天如果卡就这边修建改变我湘南两天七十初中做年直接牛肉塔四月文所都十七八年南站中部塔天界七百八十安介所蒙有国铁送进我就拉上

0: 어디 아들 다다 살아 디나 살로까요 다 디나 살로까요 저서 너게 가딘들 때 살로로 달아도 어 디나 살로다 이제 다 저라 딘탱 다리 다 저라 바포 저라 딘탱 아 먼저 디나 요 저도 된 정도로 아
1: 저러야
0: 돼 어 정도다 저도 저래서나 자로조 효세나 이바세 이바세 이바야 쇼도 로조 효세나 연바세 연바세 연바야 쇼 이바야 쇼 연바야 쇼보 예들 나던 종송 띠엔디 다 강바리 차 노나 딘제 차 난치가 치다라다다 다 자기 전교는 종차 다 저는 다 조만 종송 띠엔디들라 다 종로 조조 다서 야조 조키스나 이바세 이바 이바야 쇼 조지 다 덩거들 다 뜨거 바람 칼라도 내 채 덩그러서는 뜨네 최조 유조 노조 되게 제이나 동초리 다 동초리 다 지라래서 또 파 창장 밑까지라 채 덩그러서는 진로 덩 진로
1: 창샤로
0: 어 창장한테
1: 저버로라
0: 요 진로다
1: 차자 저지
0: 어 진로다
1: 두지로 그래요
0: 다 진로도 덩네

0: 아쇼다 다 선로 다르기
1: 아라라라
0: 데 선로도 당 차비 갑슬라 다 차나 차르서 다시 또 동조 그래
1: 다시 또 동
0: 선로도 그 내던데 가레세나 다 총만한다 조동 차티 아 저게 총만다는 다 느낀다요 파 니사 배송도를 다 선로 오졌다 다 넘어도 절로 앞에 순노위 다이 뒤세라 어 돌아라나 힌존소서 다 드래곤 건조 그 주티 다 드랜 거 조저데 저게 라는가라다 제드 가가시 차산 산던러와 효도 진로도 다다 멘란제
1: 다가 저 저시 민디시
0: 어 다시 민디시로 다 더더 진로도 당자다 더 살아 더 다시 조동도 계속 저래
1: 아
0: 다시 조동도 지르세나

0: 양보 동료가 나라 레바 치휴요 어 창도가 조치다 창도 조치가 동배인한다 나 국배인한다 되게 그 동노도 마냐바 나테 그 나타게 처 저도 롱 산노통 동조 두조저에는 하게 그 두조되게 제죠 되게 다 마냥 공부 공부 좀 바라서 돌아 당하러 와 치휴데 대인기
1: 어 단늘루 규지투야지로 와
2: 변조 참도 중지를 거룩 추기 기급 인비 의미 시샤리니 참조 조친티 탕진 쇼브 남비 토니 첩진 제니 수교 리네라 군기 도나다 군기 첸리 투비가 조하 미리 제준 소비 루시 사대다 지조 청디라 군기 지신이 바리 생겐리지 디링기 사투 노서 땀주 집에 레센 슈장 다가시기 생게 슈된 자고

0: 시리책규
1: 디내꾸니기표기딩스베인내러롱주치초라
0: 디내꾸니기표기모차치웨규제러뇽르낭초
1: 디가종신앙키인내차지민의탕日记刻别，拍给西里列位康中西里七军西边的亲友。康中西里七军，
0: 康中西里七军。남초군감사단들링계의생구축배리챈디니표가롱티내구디슈비강준시리챕균시배리챈디지나리챈디중지타조근시긴치주인남링계다주지군니지댄키정신댄비챈지진바타다주지군니깨이르디내충원시인라깨이르군니미지기계타정시유수로규제텐내심주체비너르기치시인라이제提到了特三切句，给予日不敌你，他虽穷于日，日不敌伊，但这日雄偏给着娃，让地修亲切语。拍图记录图着东北南图，但这日不他妈讨他，拍给但这日不提，他们三伯姐记录图着东北南图咱们日本人几点点用餐饮，图着脚边边南图拍了，但这日不在看忙的穷人，但这日不拍娃，俺们自己下日不敌，来家但这他。표가다주직배숑을십도타표가유계타이계소라이십년된채디나제카도코알로제채배내튼카라토치채배표기다주직배숑루댄차젠토교구잠바타그티내송디표기다주직불라리자다주기신슈채뇽치네표게랑채숭아웨케주타보토튼비다주말라지도추비캐시스도소투럽접게베다주제베제켄디타키숨다니키자웨치튼지츠타나미타치체소스튼주유다신투숨타차치레숨키레비소라겔시체네숨다자웨공부세와제미치치기다주케베남키제베타유미시라표기다주직방탄다능신십시젠시도교미시기겐치모와자타게니从而给我录起，每日给我录零起，拍起，打住这边几眼千万银不塌。切动股票股市狂热，目前每日录清起着千百新出老马儿股出进，阿拉托西人不其他，几眼不日三个出塌，两空工作七点出，说几眼土地呢，做拍起打住这边出了赚不塌。你同革命居民送绿道送把电续单，目前每日落着千木如罗基坦七个人了，新竹罗门塔、木西罗马尔、大竹日不塔、皮格奇、推木门一边七间日不，陆局日不少，陆体前行。你同革命居民按绿龙住了，从而几位落亲每日几位落零起，陆基选拔过不塔，铁结束每日几位落零起，等我手机选拔怎样解决是苦的，谈到落零铁几间塔。托他们给来个很多年新月，况且中国票这个团体给准备团体态度，接种我就拉别我他，给个前两期票这边着领程度，你说拉了修过嘛事？而且从文他四川、甘肃、徽商界给三内卡他，让这清真穷娃票给打住这个他，送就吧，等就明的这个票给给人内电团，票也其他国去录制联查，过去言别情。我记住，苏大一家奶奶端别，七连巡路个其他，拍给大舅济南日出南走，拍给建议了九百国多钱买车，拍给一个穷逼去人不觉吧，日白煮面，拍给大舅给奶团开些了结吧，日出的面，拍给去七个南下日出干亲，大舅日白家奶三舅日出的面，苏大一家奶奶端别七连，拍给建议了九百国。所暂停运动举行了别游戏，但天地抗战系列切军的在哪里啊？从而机会入侵，每日机会入林去，拍给大主席别几眼切莫话，加他儿给去，木头呢拍给大主席别过了切的那位，南团的彻底区别，听见呢在哪优秀，下面这帮南团位的在哪？
2: 当年呢，当俺农民没举报个，对冲冲也去谈判做个哟。 아들 장군 가봐서 대다 나주 가차든 이티 배주 동야디라 람성 기초 통통 시켜나라 브릿지 가차든 이기가 시샤데 모토식 신나 삼네 다 정말 머리가 배정 그 다도 받으시 때문에 리리라 이기 출신이 나 출신이 나 막 동매 아 뭐라고 다 뛰는데 다 돈세 리리 리리다 참바치기 참바치기 신이다 요근 아저근 다 뛰들이나 다 맞추 제자든 다 돈제자라 초반에 오늘이잖아 요새 주빈 왜 저러와 주빈 왜 어야 뛰니 그 잡을 때 다 잡을 수 잡을 니 봐 베길라 나니 추체 망보여 추체게 같이 뭐 때 니 봐 심바 베길라 벼댄 수호 개와 마라 아 벼댄 수호 개와 마 추체 扔라 벼댄 수호 니 봐요 때 심데 심바 베길 롱게 차치라 니 봐 망바 다다와 그 잡으려 하래 자게 롱라 ते छुटु माजना मिया रंताना मौबा दाताव निबा छपरी वामा ते शुरे अंगाबा बेकेला गिके जीबा काचा शेबा मुके द्वीबा ओ नंगना येबा नंगना मेबा सिबी मिंग छलोना पादम वा योपादम मेबा गंगरों यो पादम वा येबा ला येबे निबादम मेबा ला मेबे निवा जाकेला वो छि था खान नि शो सेवा ग शो खान जीबी जिना छसी जंबा यो मारा 아차시오 데이터비 차치드 나지 시고 데네 토물 돈랑이 빠게 삼모게 봐 다 나지 유기가 길비 값서 토물 불기가 쯧들 길와인 데라 삼모 돈이 엄마 아게르게 름기 능고나 쯧시 조게요 데라 삼모 돈과 어야 아게르게 름기 능고나 쯧시 조바 요바 데 삼모 등니 따따도 보리라 길과 베리 파르 야킬라 길바이나 베게 름기 능더 삼모 돈야 데가

0: rācā māngbū shērbē hāngjī lā sāmbā zhē shōngs ngōdi tērē tēnō rōng rō bā wāyā sāmbā sāmbā zhūyā gā jīmsī kārē rē sī nā ngē kācā māngbū shē bā tē tā chū ngā mā tōng chūmī bā nā hāma chūmā lā tē bā tōng chūmā ngā mā lā tē bā tōng chāpar tē rā yuwa sī nē tā ngā chū tā tā pō yī nā yuwa bā gā dō rōng gā yikē pār jī chāmbī tī kūp gā dō rōng tā tā tā tōngwē mārī hōpkā chēmō gā tām rīng lā kē shōng rīw nā yā kōng kē shīm chū shī yā gā bē jī dō rīng shīm chū yu sē bā tā ngā chō bō chōng mā māng pē chāng kā bā chē shī wā tēng tā tsaṁ bī tī kō dō rīng jī kā sā chūng dō rīng jī kā sā chūng tē tāng tē nē tām bā chū tūr kā kāp kā dō rīng chū chū chē yā rū kā kāp kā dō rīng chū chū rīv shū tē rīng lā tē nā tā bō yī kē chī kī jū rwa ngō mā thūng bō tē nē jē rīng jē rīng lā rū kā yuwa ngō mā dōn rīgbō jīmāni dōn jī shibchā jēshī jēshī lā rūgī tē chāni tā kārī tīwā rā sē nā kāchā shikī nīpā tī kāni yīn sē nā tūn jī yurvā tī chā chāngbō chā chāngbō jītir yū tūpā tētā tā kāchā tēnī kī nīpā jēshī jēshī lā rūgī mūrī shī lā yōbī chūvī kōmsū tētā kā tāmchī kāchī nāng tā jīmā jī jī yū tūpā yīn nā kāchā tēnī lā shibchā yōbī tā tāṁ ngā nāṁ jīn tīndā gā kuwā chī chī kīyā wī chāng lā yōng nē hāsā nā yōr bā gā wī chāng gā chūpū nāṁ jī kā kī kā nāng nī kāchā lā bī kāp sī o mī sāṁ jī o tē āṁ dū gā kāchā lā tī nā tē shīb chā chāng bū yōr bā rī yāng sāṁ gā chī āṁ dū gā kāchā tē wī chāng kāchā tāṁ jā wā gā kā kī rāng lā yī kī kāchā mā rā kā kī rāng lā shīb chā wī chāng gā kāchā rā mā tū mō shī māndū māndū tī tā tā wī sīng kī yī tī ngā chū kī tī rīg nī bān chū chāp sī chī lī lā sū pā tā rī sā hā chīng kā chī yīn bī hōng kī kā chā tī lā tā tī tā wī shīb chā chī chī lō bā yā o tī yīn bī hōng kī tā chū tōng bō lā tī nā rōng bō lā shīb chā yō bā chū jiāng bā lā tī nā chū rīg mā lā shīb chā yō bā tā tī tā kā chī dān chī lā rō dī bā tā nī chā wā chū bī mōng jiāng dī kī dān tō nī bā yā rī kī ngā tā 学习、建设、健康、锻炼，再把这高拉拉名词，高拉拉动词，别给让了动名词有帮忙的，啊，高拉拉动名词有帮忙。那我们的定价是不给让了动名词有帮忙的，上面定价是三个月嘛，一那样你从从是给咱们全部让咱这个嘛，啊，让嘛用。但我你懂俺的路了，北京呢？
1: 中国不是把什么这个定那个罗浪冲的去做，对，还有会长的人把个中国不是把什么这个定的我们对的不是把什么这个地图看个总之把个干什么东西了，啊，干什么东西了给他看了是吧？对，给他动名词有啊嘛的是啊，我们的男生我们的点把的这些，对他，也给个动词的学习，我们必须把学习搞好，这边是搞学习的名词。 学习文件学习知识，这边搞是学习的动词，啊，建设祖国这边搞是建设的动词，这次的建设不能马虎啊，这边的建设是我的名词，不给让给途中切啊，途中切，哦呀，登记中，哦，对，切是把中是我的马子呢，途中中间是把让呢。 民事的东西把马都查出去东西把马呀，但别给让你民拉拉些，搞拉拉民事难治个嘞，搞拉东事难治这个，别那如啊，如啊是他上了如啊是变如啊的查出去，如啊认真些变如啊的民事是吧？哎呀，他别那个做民事的民啦，担保人比些把那担保的民事，那么担保些比担保的查出去，对，但不把我一查细节忙不搞拉拉。
0: 名词搞到了东西南京话有吧？文中查些那些你看，从中啊，从中组织、丁通、单据、成就哦，等等，接触、成绩、写把到查些那些你看，主动派别差不没吧？查完你还记得中巴的查清吗？东名词有啊，文中不给了更有啊嘞是呢？形容名词有啊，嘛形容名词有啊，哦呀，形容名词的搞嘞是呢？ 人生我人不，其我全部，哎呀，阿妈罗阿妈不，是为不纳入有把等没把你个查个嘛？ 당아지 장아무스그르베 아야 장아와스그마르와 라와 아 라와 마르부스르마토 라와 마르와스그마르와 체라공기 나 마르부기지 탁 람송 라와 메동 메타요 마르부기스르와데 카도 마르부 요베 네부디라 거지 네 신부 통계인세나 주 주와 신부 요베 네부디 통계인세바데 신부세 네 신바 통계인세그마르 어 다 교육계에서마다 신용 민수요야 어 신용 민수 네 잡히 가잖아 오나요 잡히 가지는 거 케요 메시 세기와 신용 민수 세와 미신도 아 미신도 다 데이터에 잡을 때 네바 다 나발아지 네 아 간수가 라크랑탄 수라 수바가 미당 잡히 가서 그런 수 가지는 네가요 야티 그 차실 동스 그런 좀 배추 동도 아 배추 가리 동에서나 내 값을 다 하시고 다 하 어야 나 전부다 손이 모모시 매 하시고 매 하 다 그런 저기 가래 금나 하여나 뒤에 몽게데 야케게 차츠기 금나 야케게 차츠기여나 뒤 전부다 하족이와 대다 자르핀 가차는 그 수르동 자와 어야 도 수르 수르세 봐요나 띵 한마디다 차츠기 맞대다 어라 어 땅나지 같이 놓은 거 잡을 때 킨 거야 근데 멍티 남돌라 사실게 다 요메니 바스 나줄라 배차 예바 아겐라 마셰 세바 있나 예바 시바르 바다디 요비룬디 차시 시마 잔나 초바 나줄라 배차 율 제가 바메나 차시 시마 잘 초코마니야 어야 띠 있나다 땅아치 공대샤 바진 좀유 유차 아 딘다가 카청 있나 에 바타와 자르고아 어 다다다나 조디 정도 동안 배나 냉가시이나 토본 토모 삼부린 자비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주소 세르데난과 아야 다나 조 도마게 넘어 들려 어 토본 토모 삼부다인 자비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단지리 해 다 시샤와 세르바디 다 괜찮게 녕 멍레 상비와 이미 말어 농 동바 섬주바 세바디 디나요 세디와냐 공나요 참노구나다 샴나 다세부 지와 샤키요 세바디데 어야 시샤와 주소 지샤와 준 세바디 디나요 세바디 돈제 다 디 베창 가숑 말이야 도동자와도 바동와이 차시슈 미 도마기비 타마나 예나 가차 실 마처바디 샴나 연세그 바제 어야 다 빠던와 이 자신 매나 땅에 공대샤 바진 어 종구사반 증진 세기세나 대 가용 조고시다 와 그 허리데 어야 종구사반 증진 세기 어 종구 공생당 저도 담벌 쇼 세나 대 가용 조바데다 빠던와 자신과 방만 대당이 자 대내 주제문제에 다 동립을 세바데 땅에 공대시 요청 바딘다 다 측제 수수그 돈 문제와 대 오늘 샤나 얌 삼보시 옐라 지체리디 그 돈지 십찬진 라고 말해 다 그들 나주 베케케 같이 줘봤네 베케랑 등그 가차게 차치 옆에 공기 아 다 나지 야인이 베이라 집이 깜서 베이 등 틈만 텐데 조리 데네 다 야케 그 돈디 주마 지진 용 열매디 조리 어야 데까지 원종 베이 야인이 집이 가서 그니기 두 야이라 용 요메 대당 야이가 줄와라 영타바 이면 대다 줘라 나 뜻이 있나 따라서 개그 롱롱 롱롱 기등기 다 체시더 다 난된 최고리 대들 마시나 오마시나 다 공대샤바진 다조 미리 간지 세바데 동조 지드 간지 다 된다고 소한다 동조 지드 간지 단체도 못한다 조문이 안도의 연체당대 남바라지를 대대다주 통즈 인용 남시에 니체 적기여야 되니 파이드나 컴바시와 대 문이 그 토세 뭐 담 메뉴 세바지 시샤 세바가 저기 사자되는 언어 요아 대 그 토시와 다 남시 니체 좋아자 메뉴 그 토라 차반 밥결에세 아 메뉴 그 토라 땅에 뜨세 하상의 가치는 보다라라 차반 밥결에세 그 이유가 근데 비치나 자원밥지자 남게 고모치라 자원밥지래 세끼요 메나 뉴로주쇼디 켜진 남성 뉴드 데 셴켄디라 가짜디 라쇼 데 모차시데 컴파시가 잡아 봐봐 사찰아 한번 봐봐

0: 예동 심바티 투중벌레 갸제 추자 니 파워타 파티 로콩메 투중벌레 갸제 창 레고 창아예 토 유지 소주 쿠르교기 고약부 주부타 피초 약부 유부타 소주 고코로 파누 중요부 중요라 콩비키 니슈 균투 치로 조신 유비 Sarkwebe kiesa jimdru kinti buhne shido chebarsina, dilu ngaji ngi sunrin jizo yongki kuygong juwe minna zhongon chitse, mitin tungju juyongta chi nyedo ngabge sinsu yubata. Chanyum nyeri mitin tungju sumle gyewati, naninki tuzungbali nyeri chanyum gyaja shiri pa yubri. Sarkwebe kiesa jidi buhne shido chebarsina, ngaji ngi sunrin genyongki jidi li kongki, denja dili sunwe le tunkala tamzin nembuta shibza chebata. Kiesa shiju chuzun ngabe par, genyongi, ni tuntan denja ki, ni su ni chu tu chungbali, kasusur, gyaja ni zengi ta cha duntan, gyaja duntan chu cha yubri. Zhongu soju ta nyo zhu nyamzo ki kiesa yongja chebe, jinti shibe, zhongu mbo chi chongso ki rinkong duntan ni, gyata sumchu su ni cha ji simbati, dawa kongmo ta du na, gyaja jik cha duntan ni, tu chungbali, gyaja ni su cha ni pa yubri. Duntan kurgu chi zhula si na, gyanan ki liri ka ji ki kodru lik ju ta, chi gin ki suibe shu gin tiba di, jinti shibe duntan mutu paru gya, par chi dawa kongmo li chung mao yubi to ni, bo chi chongso chomra kurgu ji yong dian bu yungyu gyungkyu tumne lepi jocho gyungtu tuba ngungu yubri. Kesa, nyamdi gyezo ki chungji gudiri si jinzeba, diya li ki, nyamdi gyezo ki urusu ta yugren ki kasusur chua gyangbe mangcham jugyu yongja chebar gosu shugyu yinshi sumbri. Diya li ki, gudiri si mangcham jugyu tungyu chigyu rigu chigyu yula cho yung ta lamsin chagi meba. Yurin chegi gune mangcham jugyu masi, nyamdi gyezo ki zetim ta geji jetim. Nyamdi gyezo ki jiyu chuju jala xine, shungja ta cho yung gyundu chegi shidi yungyur latya ribu che yubri. Ari Gesun Buja, Horki Sisi, Kesa Sengyu Jimja Tsundutu, Ari Maki, Homuchi Tsogatu, Rangwe Chakwe Shiba Lada Chibatine, Negab Zamyi, Ari Ma, Yirenki Tsogunta, Ngakonsu, Zuy Gugumila, Ma Gezimi Ji Ju Yubji. Dangun Bagstenki Silin Shumata, Chinji Buja Ji Jo, Ndarki, Bagstenki, Ari Ta, Yirenki Dungduti, Mutu, Dumji Chigumasi, Pirim Keji Yungur, Yi Chi Yu Ji Ju Yubji. 지능아베 치시탕아니 급주주비 경용기 랑경종이 축지기 믹세리체 안조냠도 유지비 라세 튠지지린토 법수 지구초부타 닝샤타 신장 광시 낭소 표제 랑경종이 탑륜바 충충타 내젠기 졸경바 니기점 냠도 좀디 루카라디니 냠토 중화미리 김장 지달지외 남바 문신유 광시는 용외 중리기 탑륜바 충충 머루고타 낭소 롱친년친리 공기 조경바 자우진키 별라레베 뇽조 냠류체유시 니외르나 니드총기키 차담나 조제네 롭진 롭튼베 리슈레 듀긴손체바타 시규스규카 나다예부체유 타파라 큰 롭친 롭튼베 리슈레 듀라 크섭고치 게게튼주튼숨제유시 네피로교타 멍위키 갸브교체부규 롭진 롭튼바 리슈레 듀톱교로 구디티브유시 세남초 텐디 감응의 선교 년주슈차 샴라 디글레쿠네 괴치슈비 레젠신다 무튜네 세로나
1: 샴라 진등아베 세초타 펜더스베 세니슈니키 남싱웨더 쇼키 펜더스베 세니슈니니 레살하바타 레조다카르네 중추서초 최친차로 저용점 뒤다남지 루티 야르코시 쿠초레 추토상 나초진십콜 치주팁탕치 라라르칠롱콜 샘롱푸타 녹창탕 창샤크위토 롱진콜 샤로탕 손읍규일 칠롱당 시크위유바타 정남시리 공중위대한 마운슈지 니슈접시신 디링체미퇴수 닝치타 허가 시제시규 녹초탕 참두이청규일 차압슝어함 양능강무샤법규타 사지차시엘 차압증어함 양능강법규 너릭시규탕 토규 태세시규 참두위규탕 토규일 남팀내림신 차압슝어함 양능강법규타 팀인서규일 지법망부크르규 승인님의 퇴소 닝치탕 토겐 토규 낙추지엘 차압슝어함 양능강무샤법규타 사지차시엘 차압증어니 치워판상 양능강법규 너리타 시제 태세 토겐시규탕 참두이청규일 남팀내림신 차압슝어함 양능강법규타 사지차시 Hesar, Nam Tim Nirimshin, Chapsum Pupku, Chazamashu Anchangata, Chazatoshu Anchanchu, Samjuzer, Jibamap Corn Nirimshin, Twitcher Pupku, Chazamashu Anchang Shisa Guta,

0: 지코 시주기 전고된바타 대전타 서구 레지 캡콘제레 개베 초두 튼조라 슈르 잡네 롱아젠 조시바 푼숨 소병 안에 죽지주로 군디 눈데 당시
1: 시림러 샴디 티웨 야부슈치 랑경종 피규 올렌키 구제 조웨 니티타 초타 칸키 겐코웨 제니 제바 올렌용게 레제바 슈버제게 샴규 남베 셰프슈두단 살바되유 랑경종 피규 올렌키 구제 조웨 루니티티 시림기 터조 당보 덕십 제발교부타 초타 칸키 겐코웨 페미타 뉴버총웨 베주 남자 락달 체규 토교티 십제 십자기 남베 토네 겐지 쿠심 탕웨 토 덴즈기 쇠산 차유
0: 나닝게 다와 탐부 치 뒤니 테레 존토 로버토 상임 잡지 종용게 피규 울린치 가조 테루기 뉴슈 유구 용고 기세케 레드 카나슈규 난조종 미마 세숑키 케제 라스토게 드윈키 지 주시 잠지 Pejur Ulin Kondo de Lejiba, Mutu Shirim Tokyobata, Munzu Shepsu Tukji, Labatu, Kiji, Lasso, Getu Tune, Sode Leju, Satu, Kapte Damata, Geka Piju Ulenki, Chingu, Gotunju Sumjata, Tizu, Chudong, Sulin Tobata, Nurse Sachi Pope, Manso Tuza, Tingin Hasanki, Dugan Jadula, Gabjo Chehu, Sode Leju Chabu, Rimzi Gamna, Nurse Pope, Manso, Ti Juji, Sane Sato, Labatuber, Guti Chabata, Tekara, Nezu Laja,
1: Gotunjuji, 다자 총조 뉴기 무소 렌서 예배 카 뉴기 외 공담 토기기 예배 그들 레인 인답 외마타도나 하장 답대부도 지시해버지
0: 시림도 심류 유구 레령 주시 피주 레제베 시림도 교내 만제 내주 시도 치바 라니라 데네 간에 마보세데 주주 주경께 편제 사드 사시 첨보로 텀바체 유시
1: Nedun Tirmine, Rangjongi, Sijuki Mala, Tugu Tang to Doma Tansu, Ruki, Mingunbe, Tupsu, Mokdun Chiba, Tani, Shaton Chiba Jiki, Tupsum, Yamju, Tugu Tang to Dangwadi, Jizu Yongi, Sukuki Mane, Maru Doma Tan, Chongsipki, Jogur Sukju Mala, Zukjong Chi, Jos Doma Sogi, Siju Ichamne, Mane Jobbe, Gangne, Nimi Sevota, Shung Lam Tan, Jang Lam, Yamji, Suship Chiba, Sukju Kele, Zubata. 这四兄堂牛康开列界地队切吧给国党内七落清间库里冲这一将蓝建真列国三百对吧所追马拉克马脚偏盘了跟地动话接了科斯给这些领地堂科斯起军切入动话这是他牛金堂准主堂这些娘烈切十度动话这切地重视所追给他们港内三月
0: Rangjongji, Sogjuiki, Mengshi Jigui, Duejegi, Nyamshin Yibata, Labatu, Xingzhougui, Sajachela, Mimbor Nyungwata, Chomre, Shijun Chungwa, Dujugui, Kator Yibachele, Chomre, Dobshu, Kona Dena, Sogjuiki, Mane, Chungto Dongwara, Gale, Chenpo Cheyubshi.
1: Nyokchewe, Chawane, Misim Chowe, Chawe, Par, Gyundo Chungwani, Shamdi Shudan, Gyundo Chungwaza, Mimbar, Tiwe, Mangchigi, Tomye, Sumdunle, Gyuwatiri. Rangjongjong Piju Ulenki Lechebe Lemnu Satyuki Dupshu Ledene Mangzogi Simje Tan Sunan Chebe Chawa Rishin Takju Cheyu
0: Sogjui Mala Tugu Tsangto Dangwati Tangren Lungku Ki Satyu Kienden Tunso Chatoane Chichung Tupji Ningzhi Pomo Sunan Beyangi Peje Gongashi Ningxi Dundu Dene Chazane Kiran Lajorbe Pari Chuzi Shibju Shibje Le Guryu Me Chechebata Chato Tsongba Shidong Lazamki Taitong Tsongso Chatab Ladene Peje Kienden Tsongso Chizong Shizhe Tablam Sarwa Duba Maase Tadung Yumitsu Yongbab Ngungu Jingjingki Mangtudang Yibashi
1: Singalingye Kongto Sentrupa Tini Tingdi Jodion Zowie Chita Shibye Nangchen Gojie To Juchu Sangbe Ramdi Chi Ngui Dup Tengyu Liu Sar Zam Shikwebe Rangjongi Sanye Kadan Dizhen Kaki Juchu Likdong Tan Tengyu Le Tumzi Nenbu Chibye Rimbi Jilin Juksunbe Gortiri
0: Shamla Mutu To Jodion Zowie Chita Shibye Nangchen Gojie To Gongnu Chungchung Ladene Mangzo Chubu Lamto Chi Jikwebe Chene Nyowa Ne Rangki Sowe Para Kangchong Sato Gongnu Tengji Zubrim Tangbo Loga Chumbe Gorshugi
1: 接退所也弄给自己没缺氧包儿，因为热度才行。老个创业，你当去破产乡，谁对创作所干啥不行呢？直接给他滴滴头查我。团结结果筹备，结果点了俺你我团结去，培育细菌切外光源来源切些，起来汤姆的品种也弄光源来源所掌握所来个措施。团结进步难，光源通知你。 接下来，两个月月半，培育国外团队的表达团队，培育动物的约谈车位，干内就参与。云南亚，他家南北铁的本地就多参与。团结国干团有个三个月半，团结主任参谋任国安国家执行业务团，所谓各级团是马到村镇参与，见面不同意。
0: 南站铁团结全国组织，人大芒学所广南区中央站团结团队，落日广南区协同学站团结团结约不他，作为广南松竹路团队广南团结积极约不是。破产乡给乡长，公选超一三个月半了。明个了，广南所在品种红南新来配件采用公司落日广南区启动阿家所谓阿托浪新白。
2: 老罗拥抱开放脱血，国体人家解决新的，壮族娘们的病症都不接动我的，归属全部是内疚，这些不是。团结前辈故作在国套，中小超业我这确定，南站提进入你到延安路，来个初步年送，你当去重点训练看他，文化重点去培养来团入个卡，就这边修建解决我，乡南来团去做促进做呢，这些你都他使用我所都是七八年，南站准备他团结前辈派人家解说，盟友国体松江我就拉上单位，抗中杀头，国内团结主任唐伯铁，前个月团我所苏军去信用。谁对重族出面，电子运作的三个月半了，这里来个月呢，听他他也不预备，南面的大多样去突击度，这团结主任科举解决了些些提醒图，对他些不是，国内他的国内来时推荐严肃松江去，拉在不是引起，培养国内细菌前辈团结七十八是银白，苏港铁军队他的科举头把人给领去的不是。
1: 写到琼巴新了，明儿平江沿路广南来源所着三年铁杆忙做就连续电不用玩，规制千年。团结主任铁可有松江铁小表就这铁，小你哪里去突破铁？讲到偏见给都是他团圆了。三年铁杆忙做轻铁国产来团呢，说白就是运动讲穷人。
0: 南站团结中华铁。 湖南重庆的铁培教来团入口卡九级别修车解决它卡车的门，盲人当晚的两车组织把它，从这里这段呢，捏断弱点把它。湖南重庆的铁培教来团入口卡九级把它，内东区的重队训练康去，装设偏用的塔尖当晚的唐伯的门把它，装设的南京贵州贵龙区把的门的，我们进行铁团来培教的门是单独单一不是。
2: 破产乡去，创这偏见的国库，谈不明的，盲点盲偏见，盲有糖，培养盲有入土好大气，难免去打他，没得修正车的，看来也蛮难马路动物他，念得了白白对吧？盲错了，外边拖不进去。
0: 再过就这几，乡给来这边，上面那天呢，团结国干土，团结主任去考虑，拿出了与我所打仗七八天前，
1: 咱们国内所在来源去，来去七八万岁，考虑了松江洋土地一边，啥叫健康新来配件的卡车糖推动，即经济逆转安内，得到些不是。官队深究产业加速来，官穷农户林内，铁了不。深究官队官穷来前去，深究官队南迁。三六一。
3: 听听绝对组叱咤级别能才能，我了那不错了。抢到重庆的左岸总去，观众团来电视来，人员忙错了八八的出脚的成为国企听众。过去头，东港境内某车型别领给拍的不久的些快不行，你就属于。你懂怎个来到古巴了？抢到重庆的左岸总，日前乡土罗西皮居住身边观众东部些三多年前，天里让街头团结拍多年别，且那位观众东部拆西金巴他。 天来左岸总区观众团来偏见的军队了，电棒扬切雨，总行李重新团参与了这局的局长，袁全把以兄弟抗击赵泽涛，罗马北边观众东处矿马宁下游巴里，恐龙区退缩，矿大都提大起，接触了西北西局的高瓦塘，天里来六二加一三家的右边，母亲身边观众团来东西通话大了呢，南宁总区相当重点初级观众团在推崇巴里加这西局西局堂城中松街拍了雨。 tengeng anzu jiang lenur mangbu chenyong berna gunjum dongzu ji xijun chea tyeongboro mangtu jutu meba deburi ji yunchen bai sakgu bara titarang ojo chesha netun ki gyujin kharin nam yunchen bai thongme thusu dipzu lakje denggimi ji xebari meshire gunjum tenle disime junkhong yumi chue rengi ji gunjum sesin mu khase la yokje rakjam chigi yoja dipzu lakje yakbo meba tha gunjum ki byuche xianbe xianla chongtupgi meba de saje tyeonggung jang cholado songyo bari
2: neju tere gyundo tarchin badongchi jelo ni dong jame jungni loro gunjum tyele dinsi jung kuchu beji zogang zong ki gunjum tyele dinsi shungle kang chinga zo bari kongminam gunjum dipzu chise xiangtang chongde chule gyudi tyejim ji ji xin ceri tang tyeonbe dipzu du xi saba chi cha cheba tang ji ji khejin din chang ne sayu ngui su lagze mti chebe gunjum ji tyeonche dinbyu ngang parwa tang xingde suba chomcha de dema tha tyeonche le khoje chiwa ra gyu ma se thadong gunchang suene chong chinang thwang chong xin yulong tege mi zir choro gunjum dipzu le phemba thone chowa lori xin ya do chin yup si zhonglin xiang 我不重罪当支部书记堂重组乌林旗主任孙南七丁尼偏不投跟其这些人不是接了你都讲没中年老罗总体中林乡土目七月别滚中地组定期准居全国前行团列国不提我不重罪批界东当了军都当地重组提全民旗是不恰进来的呢总用旗滚中团列囊为了修业不是完全我就抗别集团旗滚中东部呢民别滚中能民扫瓦站里其中铁站接给米
4: 即孙南七丁期七丁七地三个月的提到了写下接下来你都讲没中年老罗重罪人没断绝月别重罪年底变作起观众电视专门的送玉米草罗观众地主贴起火山安南美不是穷月提卡了总行列堂重视地震期推卡的了六十贴起所中前别长美地主及区界罗里行托罗前年完全观众期不再先别那天了样军都踏进不当月年冬这样的老罗
3: 무든주여비의총주연념대사전에군중야마치숨타군중야마동숨학산퇴내러리를용법고르치니슈학잠세유태외의개강치와식니중링샹키무치여비군중딘시유미리레슈기레네망보코딘체유안주총주미숨주섭제기군중딘시리퇴연링보를레가치지유바타로다라딘시타동내갑레미망보양레기유 내닝레미커섭릉위코나라고르치니제학잠제유 제 쇠남체된키 대단한 오주 재신 공키 군중 딘실의 유미치 예술의 약바타 류의 약바 장애 꼭바 군중 톡바 역시 소지 내가 지지율라 미래를 니래를 고르 자당 숨주를 이기유 종주의 난키 퇴짐 자당 주주를 시 유바타 하람 퇴짐레의 냉미 딘실의 내가 지지율 제 사귀바르 대달 시에샤 rabjian xiangki long xie jie lak zam ki chak jara long zub gyu nyo we na we yu gundrum dongpo tene ta jia xiang tang chong dia chuk ki mu chi yu be gundrum ra wai par tang dong gang jing ne mu chi xin be ling ge par ki nyam ga we pu jir chu zog gang zong ki gundrum tun le gyun che me bar bu jie lek su chu we tu chung su reng yu ki mang zo di ki be la ru we chua sar bang jun bari
2: seng le ge kong le nam ba chi xin chu pa tene cham to chong jire zog gang zong ki gundrum tun le ding xi le reng yu mang cho le ba bar chu jir chung we gor ki ting zong 고제토 동강진이 무티신비 링게 파르키 푸주르시 쿠바 니르슈브티시
3: 생글레지 샴란 넘버 2 무티체 하사 총기레 첸군추 렌진체 총주 가르소 림루 라글렌다르네 망초지 낭퉁 구슈 페와르 제베 고르키 첸좀 고제토 까르마사네 예럽스상투 까르마지네 디지 총사르주 시 쿠바 식세나 유바슈
2: 쇼베니웨 라세 롱숑통트네 하자 총기리 팀관추 냥제 총숑 린친체 총조 조섭섭 도교로 쇼바 총조의 상람니 케다르 약비다 상랑도 자신 겐근 카시에기 괜히 이와치니 총도 까르마진의 수용하다 대내 괜히 대다 룩룬항 룩베지 까르마 지구초기 없이 닝공키 니의 총조의 링리 탕진도 출신 초구치 류종 지구 사장기 잠토 제조로 쇠베 구자 총숑탕 상람 용수 잡아다 유미조 냠토 대디 기능 투비 카다류싱 네바탕 총즈 나바니리레 마데바라 제수 침부통급 미남킹 모동네 가위 좀당 출신 엽시 탱원 총즈낭 장자치급 총즈리 지비 투장 리리싱 베바라 조급바탕 당윤 키니티니 케다르 갸구지 급들이 유미 민용와 케다르 갸바르립장 레추 대장키 침부 미입시 다자 원제탕 자사디니미 고래낭 장자치부탕 지비 사공래 송종 예쁘치바 괜히 예지치바 타나 총재 당란 지구는 슈퍼지 강시이롱 창마라 까마유 단주도 리급 까마사과티 닥짓항 산음 이제소 균등기 초의 코제

0: chu kyu bi chang ma ra sim shu chim bu du ji yu mi ming ma ra chu gar ki rang kim ki go re nang chang ra chi xin tu sa kwe ba ti da xie shi
1: ta da ren jin ce chong zu ge ge ku yin yum xin chang ra tu bi chong zu zu lam tu chang chang ma ya go za ro zhen ba tang xiong lam ye yin ni su za dang zi xin na zo de ba ke ni ri gem zhong che da ra zhi bu ru xia gua chong zu ling ne tang jin ki zhi gu jian cha mi ba jie le zi du dian bi chong si ji ge ba xi chu zhong ji ru Rengjian Cai Chongzu, Garso Limlu Ki Mala Mutu Tugu Changdu Tangdi, Garso Limlu Kuryu Juji Tang, Yumi Dezar Tugwe Kepian Tang Jitui Chene, Mi Chodu Kuryu Ti, Negab Jidu Ne, Yurin Jidu Yungiru Gundi Tangdi, Chongsip Ki Bujie Leksu Tang, Yumi Diki Chorsim Chir Mutu Tengiru Du.
0: Sengleki, Konglo Namba Chui Sinchu Batini, Lhasa Chonggiri Chinguan Chu Rengjian Cai Chongzu, Garso Limlu Laklin Tani, Mangcho Ki Nangne Guishuk Piwara Chepe Gorki Chinchung. Gojitu, Gama Sani, Yerub Suisang Tu, Gama Chini, Digi Chongzu Jun, Xie Kuiptishi.
2: Sengkyu Garzo Sewe, Tangsi Yi Gurku.
3: Yangta Sechu Jewe, Gyanyang Yi Diku.
2: Mangzu Tone Lingwe, Mangsim Ki Buja.
3: Chowe Nyumgyur Mwembe, Gunse Ki Tora.
2: Tadiki Ki, Sensi Badini, Penjo Lungchin, Yenchen Liku, Pyoge Lungchin Ki, Sengkyu Chodui Lice. Sengkyul Gundu Gunchung Siyudishi.
3: Tengdi Jyotun Zowu Chita Siyubi Nangzi Na Nguyen Logo Jyotu Dang Zu Yung Na Dene Gane Se Gundu Sumne Targe Yungwar Che Siyukwebe Lhasa Chonggir Lhundrup Zong Karzi Siang Tongmen Chonggir Nyamdi Bapar Ta Jizuo Chukyur Chungwe Gor Siyuni
4: Sengwende Nyechar Lhasa Chonggir Lhundrup Zong Karzi Siang
3: 통문총수당문협수대내수가주남배킹신대가라니동자매뉴스장을로고르게총수냠대게고짐제고초바타총미츠응어동래디지지좀당추신유시통문총수니카츠샹키콩수도신테르유미초중투타투창숨게게주케니기미책동압게쭉여바타무시무 Kwakdo Nyamne Kangsi Yobar Mangsua La Yonggo Meibe Jilu Chongzu Shikri. Sashin Kador Tung Nezab Chewa Ta Chujie Chijie Sashin Na Gyo Gawa Benjur Sangwe Lodo Dabar Lakze Gwenba Ta Songne Meibe Sashin Muri Yushu Nguyukor Sumgir Lakzam Le Singimi. Yumi Tsu Shinga Berdi Zam Ta Sajit Chunguti Songxin Yobe Pekye Gedo Lam Meibe Ta Yungbap Pershu Xenbar Din Chowe Kwayoka Gyobu Yobshi.
4: Gapti Du
3: 통문총주수주댐주제편제심바타멍시제구냠신총주냠대변조하람매바타망조제바바타람람충와피제제띵수민당와제레총세피제테강예티네스캐리브시피제제강예르시데통문총주올레니게릉구용아겐지코와타당주종니제토체네규주타피제테게가네세유총주당주부이 주식 당부 럼루 튼겨 냄부 체디 다리르 당유 내체바 지주 체네 총습 규주 시주 냠토 럭종 체디 피게르니디 타 망조르 샴디 슈웨 뉴부 타 추체 균체 메바 토르 동비여 총처 당주부 이 수지 치지키 사괴바 지도 덴베 초월 장베 망조 예르구니 안전레게 고주스 타 튼르 푸스인 당주 용기 도슈 첨부 지도 지나 시내 규주기 냠슈 첨부식 창통예리 지셰브시
4: 망소지슴로직규탄군즈심제시치종서로당유레지바탄축규네지발레주비게니조제연라루카충제주네예수투슬라신나무가탄신두제김두규네시주세제탄십지갸바토네세와제제데젠시지가자미동와라학삼수메탄능규징베고네망소지갸교토바제휴
3: 총주나 칭아 윤도 숨기 줄줄레 통고 지 척중 존에 서신 티실타 통공 두지 퇴례 피게 서례 랭겐카 중니 이제 십자 체디 겐콩겐타 퇴주 카세 쇠바 마세 레림 세고타 응숙토담 락다리 안 쳇시 서신 규쇼 계정고네 용법 고시에 둘체 밝히 루지 참마 용자 타 창샤 치세 낭세제 타용 체디 총주례 퇴 용자 좀잔타 게진 촉발 퇴도도 용자 체바타 정구용아 망조기 더구 당린 체네 유민남 로디부 용월 체유
4: 공림 대진제 잡교로 샹키 신례 라제 강진비 미주 로교 제대 선사 캡데 담아타 신나 요지라 주티 제신 노르시 대신지 망을 단돔 제수 체로 당네 응 까마 레지 참아 믹서 제베 긴네 제휴 제유 대신지 사제 당화 땡

0: 这里是越南电视台年终许出品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及鱼品发展各种种的热动热点品种的年度不再拖延偏见的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严辣鱼缸品种龙七年七年后品种龙七年谈的龙七六七年前十五年
1: 리젠 공매난라야 네 담들하게 시에벌레 용제점바 탄 니치점에 담들하게 니그 골라야이나 모두 슈버인 샴라 네 무튜제 담들하게 시에벌레 다치다게 낭세기 이와 숨바 이와 점에 담들하게 네 고두제 저기 낭두카 모두 슈그인 이와 점에 담들하게 시버디니 공글리제난라야 네 배샤번 대당 또나니 문중아데 시베 나자당 디르글라야이나 시베데 컨데시라 이와든베 담들하게 쓰고 왔으나 다디 안도 담들하게 체 강롱 시키 응매급라야이나 당가식 담자네 책든 치매급라야이나 장가티에 두밤 장가디나는 유베 이와스네데 남당스네데 소소 레리신 정규 유배 전대배 남바 딘데직을 야이나 이와드메 담자를 하지 않으시 시에버데 베나 리젠 콩베나라 양 샤베 빼더블로 드롭이 있나 문주 나떼 시에버드보 다딜레 야 캐주 중머데 디급기 띠디 코바데베스나 듀기 나시베 정민 디에지라 자와데 루와라 디나 그 캐주드레 디 자와 디 누버 카드 틈으로 베스나 나부 소수 강당 강 이미 책든 치매급을 야 시에주 유바 땡주 유바 양나 정규 유배 텐디 땜바디 세부 시부르 제자 비디러 차촌의 슈버이나 문중아 때 가다 파마 아남소 시버더부 얘는 책든 치매급을 나부 레리신 장워더부르 와라 디능신 빼나 겐지 왕도 니때 나도 겐듀급기 겐유왕도 니와라 겐유왕도 니때 단니시베 청민디제라 다정무대디자제 치매급라 니부소소 강당강 이미 겐규유바 청규유베 된대마르와라 디인자 겐유왕도 니때 툼베겐타 미툼베겐노 더부르와라 삐차샤 겐규종바주베연라라야 니디스 다니부드 카데스나 강원강도 롭종당 오드 슈스만 능신 첸둔당 규자코 더우탕 다가는 신게 고숨대 다 고숨대 시베 대디 누버카데 고숨소수 강 강남 강 이미 어 직진 치매급라 시기 인시베 된다로 와라 어 고숨대 류아 이숨기 고숨모 시바더보 탱강아도 로종 슈베 낭드 마무직다 도아제 코데베체도 베디에 샤베니 탐달하제 시베나네 이와드메 탐달하제 세야디라 공어 슈베 능시 탐달하제 기체 조르와라 디테가 장가데메 민식이 탈라 자제 얘네 치메거라야 장가 디나라 유베 이와디게 레리시 땡큐 유베 된템바르와라 어 딘데지글이야 이나 요아드메 탐절하제 시그데 다 체다그 낭스 시바 게셰드메 탐절하제 게셰드메 탐절하제스에디 다 컨데지글라 고고와르스나 대소게 탐자와 된디 땜바체 단 남매군의 시에베 이나 치드 응매급라야 이나 치드니 치머 시에게 된다디 둘드치 야마나 갑장 잠시 때 디네 탐절하제기 체지자제 얘는 누바카드 텀으로 봐서나 치매급러야 응어멀땜베 튼다디 낭드 개신차외 권에 시에규유바 땡규유바 정규유바 딘데지그 튼댐바지글 시에버데 빼다지 차샤나 라드 기 튼지 죽추 딘데데스 딘데데스에게 띠디 담자워로 와 담자워래 따오는 디 가르 담자워로 베스나 티둥음에 급러야 라튼키 튼기 죽듯이 다시 얘기인 채우라 튼기 죽듯이 시바디 민잠잠 양만은 워드 시에게 낭둔디 둘둘잠지 땜바 채우러 와라 tu tu zam tian ba di

0: chwala dinde te sidu tane te tamzal haje gi che di ja je ti dun chime ge lo ya teng gi ju du di ge xin cha we guo ne xie ju yu ba teng ju yu ba ten dinde ji de di kuo er che wa la o dinde ji le ya ne ge xie de me tamzal haje xie ba de xiang an de be da ji xia jian mu tu de xie xu bei ne in dian ji dai ju ju di tar de de di tamzal we ten de 탐자제 오늘 책든 심해가 가리시에가 인디엔기 다이죽주시기 인시버를 놔라 때디 자제 책든 심해가 인디엔기 다이죽주 근데데 당분이라 당무튼송가주라 깨단자 둠바니라 둠바델 하만나나 차자와 시에서 알롭종 체배 낭둔디게 골라야 시에규 여바시 때문에 놔라 양 나도 무튜베샤나 디그리 알아 최고디 튜니 시에나 딘데데데보 최고지 빼와체 최고들이야 튜니 망보 요아래 튜니 망보 요여바 디게 다리 데네 땡규여바 더보 남바 디직래야 있나 예시에 덤베 담잘하제 시에버데 예시에 덤베 담잘하제랑 캐지유 캐지유디 캐지 근데지래서나 응메급래야 있나 침을 시에게 튼다 딘데지 두두잠 때네 네네 디제라야 담절하제기 체절 체절와 디 누버카 때문에서는 지금 치매급라 시에주 유바딘데지기 된대므로 와라 치매급라 야이나 응음을 때문에 된다디 중시배 세월 체배 남아디 계시지매 담절하제 인장 디 코데란 게 개주지 레스 공도 네 담절하제 시에벌레 시다그 낭시 수균기 요아지스 시네레 수균기 이와지제 모두 등기 죽주 시에스스네데 디시 자제 초시 터네 담절하제기 코드 된주기 남베 등기 죽주고라 모두 슈바예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당대 남초의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티 레젠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침무와 치린 도지라니 배겐 다초의 리비에 콜라 치리 난시 예비에 세나 엽쇼
0: 샴라야이나 디카 네 치다가 낭시 직 모두 슈즈유 딜레야 카르스나 세브라 슈브는 구름원의 시에는 아바들 와라 아바 민기 남당 드바 요와 딘데지 체유 민기 남당 드바 시베 테니에 딘데지 어 민장 딘데지 엄조나라 코마타 와라 민기 남당 드바 시베 디 근데 지글라 세고고와레 근데 지글라 코고고와레 디 남발야 케주 카르요레 누르드식다 페지 릉슈게 게투바지레 민키 남당 점스러워라 담잘하제기 참들을 모두 슈베 머세 담잘하제 인바 메모고버와라 담잘하제 걸려야 치다 낭시직을 샤제 모두 치두전에 담잘하제 인바디 메모고버와라 메모고버레 오나 민기 남당 제바 시바디 가드 댐버스나 그 캐주디 댐바레 캐주 가드스나 응어머 시에베 니직시에바 강태 민기 남당디 치매급라 정규유바 댐바 인자 얘네 민래 민기 남당 댐바 시베 민디 따브레라 민디 콰네 튼다딘데지에 코어체버와라 따오나 근데지글라 민기 남당 댐바 시그레스나 민기 남당 댐바 시바 태양 떼서 담절하제 체남기인나 다 담자회 된대 담자회 된댄 구글을 봐라. 때 지금 치매급러 야인은 음을 댄배 니치 강태 민기 남당디 지금 치매급러 진주유배 된댄바 딘대지글 쓰그래. 고된댄당 나바디 두규 부익 배주 치배 유림낭라 슈키를 배주 치배 고된댄당 나바지를 배차샵이는 니니 변종대 세야지샤 봐라. 디니 변종 레 세그 튼다 딘데지 댄제 디니 변종 데 시베 담잘 하제기 라디 자제 취든 심에 걸라 변종 시베 니치 티 민기 남당 시에 강당 강유메 더도야 진규 유베 튼디데지 때문에 배차

자베나 디니 변종대 강종당 카웨 정강 대시바 더보 별로 예배 문제그 민스네데 민기 남당스네데 니지 현디데 와 제발 주고 더보 나가는 신 디니 니멋데 빼맨인 당 사슬젠 더두인 왕부양 대시바 더보 민디라 예배 민기 남당 신 제가담 장화 주고 더보 다시엔 벤나 차샤비나 디니 랑부치 때 니통 양태 때디 자제 랑부치려야 팀민배 민기 남당 강유바 제발 주바 때 지든 심에 가라 니통 양태 시베 니통도 장화 더보 다가는 신기 디니 나와 때 꾸미 닌탕 르봉진 외갈제 양태 시바 더보 다와 시바 디 탈라야 있나 담절하제 기 체디 자제 태든 치매급러 야 있나 민기 남당 시에 구미닌탕 제봉진 외갈젠 시바 더보 창화 더보 와라 창화 더보 나바 디릭러 야 있나 민기 남당 젠바 시베 민진대지 개배틀러 수당디 요리라 제시 치룩디양 요리라 다리장 예 자제 피가 룽디 세마보 남라 딩오드 슈바인 책등금액을 담자하자기 체제두자네 담자와 임바 땡큐브로 와라 담자와 임바 세부시라데 금액을 시에벤 이지 강티 민기 남당 치매급을 정주유입에 된댄바탕 치매급을 야이나 민기 남당 시엔 창바 남바 딘대지 응원으로 와라 딘대지글 야이나 민기 남당 드림베 담자하자 시바 고구도성 폐지 네 딘대지 대시에 취두자네 공두 시에베 다 민기 남당 진배 시에베 이와 디탕 워리아 시에기 롭중 치에기 시엔딜 학제탕 자부여바 양매나 디니니 대배 균매도 섬섬기 톡바탕 딘데기 로그디 로딘데지 폐지 깨신도 가버리 나래 체베이나 디니니 고든댄당리 남바디나 자와니네 지금 말해성게 Gyumze kadere si na, xiandil hakje se di, kende jilu kogre si na, wadu chungwa nungxin, chikdun qime gubla ya kende jilu kogre si na, ngame denbe tunle, xian jimba ji gugu yorwa la. Da tari ngandu lopchung ta ngodu che di, mingi namdang jimba xiba di ni kende jilu si na, ngame denbe ngichi kanti, mingi namdang jimba jilu la. Che zang, 그 주제 퇴는 가려서는 어메 최기 민기 남당지 짐바를 와라 어메 최기 민기 남당지 짐바를 뭐시 내내 어메래 떡배 주바 셴 때마든 되지 말을 봐라 제자 퇴을 토 어메 최기 민기 남당 짐바 인자 주신 어메 퇴는 퇴니래 뭐대장 와동아도 롭종 시에기 시엔딜 학제탄 다리 대시에베 민기 남당 드마 시에바 니리야이나 나래 체베나 개발탄 이와 두성도 제장 유에바티 다리 모두 슈고야기 낭도야 찍을 지제 모두 슈고야기 고바야 다가랑이 리젠 디나라야 네 학제 이 체에기 퇴기 죽지 시에바 레 니바 담달 학제에기 치매 nāngdui sūngi kōla ya jājī pīkwē lūngnīn sēmabō nāmlā ngōdui shūpa yīn. Līdēn chīmē nāngla ya ngē mūtū jē lākjē gī tūnjī jūgzū shēba lē zō xiandīn lākjē sōgī kōla ya yīn ngōdui shūdī yūbē jājī sēmabō nāngi tūdō tū sēn nāngwa nā.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에 남초 힘겨 공감사 샘라 부부점네 까망에 생규 년주 쇼예 지급 주지 시진핑키 까고 캐진타 슬륜 리창키 랑지 시송 중공중앙 70주기 오윤 개스지급칸키 슬륜 쉰바 장고칭키 당중앙타 개스지급칸키 섭슈네 개스 주위챔비 갱구루툰기 니치티 호날 장샤 류양총기토 쇼바 소저 바르게충웨 레주키 체돔로교기 타주레 툰비교로 주진나와 피부시 장고칭키 뉴슈유구

생각 너무 좋아. 단도 너무 좋으신 신별리전디니 변종 농진 년층 내공 벽에 농진 기초도 직제리전 직제가 제출되시듯이 俺里真做用手牵，变装阿姨了，那不是母体节，俺这里。

0: Oyun dui zambayi nanda nga nanzu yang Satui kharasana solon matangwa ikinge ina Ninkamliga gyun soya tantang Nanshin kharasana chakzala so timinda Sugu matewa ki nangchui ta Shribdan rinpudin dhe shungu arbala
1: Rishil
0: Ta yin nilang nanzu chua nguyo nalo liya Nekabdin dhe jilya le dui zambayi nanda nga nanzu Tugun puri ki nangamane jue nyungwe sirik Da tungju shunen mindu Chansu yumi di kanchue bina Lui shikshin yungi si dindre shedung ala
1: Mune rishyan la
0: Dindre yin dui zambayi nanda De yin bi nilay kong liya Chansu yumi diya la Da nanzu kala Tsukyu ayy mangbo chi yubay to yang wuzhu shubri la sadyo nga nanzu nes nemdu ya mene suglu midangwa nes nemdu dindegi genchebe go guyu kwaya tantang nisi sugu madiya chiya ki dan nangchui mangda chi ina cha suimaji daga nanzu chueba dindze rimshi ma silu tibia ki dindegi karasina keyu mikse dindesh denyub dindesh risha la
1: Les les, that Jogala Kiranga Kolia Dinjas and Wodu Shudu Zamba, the Muneng and its has swim to do near Trevay, no what in just get you all.
0: Munerisal.
1: Munerisal, Dangan, so such a swim in a Puji Mimanki made to me room where Tunjit of Rival.
0: Rishal.
1: Les les, that's something I knew what you should add in, Zamba the Inn.
0: Nos.
1: Zamba the Inn, the Dangan, so call Shube, Martin Nang Sinche, Puri Mimanki, so a Tulia made to me room where Tripsy Kitchen, Silia, Kuyot Val.
0: Rishal.
1: My say in the Dangan, so Nang says such a Mangwatilia, Zamba the Inn.
0: 就不是让有定这些的东西了。现在印度怎么的没唱没怎么的出去是那么多的千里汤吞别十里几面没唱没当然就是这吐不定这些的东西了。当然就咱不是的那地方了。那地方的长安汤天不肯这些窝里那里给他穿土吧当然就是对苦有的用所吞不定这些的东西了。当然就听上去说了路就忙不起给那咱别人穿对嘛那么说给能穿东西了。当然就咱不的我也学会那出去人当 主力先打列密码我马赛出去卡些给对策的他主力先打列套约不的前里托内能按住这些些不是来给难断了是的停队呢当然按住些了可对学比内列人也里亚当不难做有的是吧是的但一年里看看学会呢咱们的堂看看他随着随便就去那边呢今年呢看看给他旅客的地不用马赛一年呢是里的呢三对那么些是那么多穷队呢三对苦于我里亚他才能这边出去我呢学比呢 咱们的汉随着水母区的呢当然就留不汉用所吞别水里去运队怎么样给他学习区别隔离压的当不难的还将给要我们做什么事都了我来到这里了狂里亚那么就来给他给松松的心情的他听个推水那水里给他的水里那来当个的还将给忙不起来他一年来狂里亚我就水别咱们的汉门才水母那所的呢他推运人不难了呀 配米里给买不出，老久了呀，点解？但三年人气让了呀，唱别谁的点解？现在，现在很多什么呢？他谈的听个钱儿，一年两个人就拿着忙不起，临时做啊谈，他可能是从为，财经忙不起，他压住一堆什么呢？谁里天里啊，车水买不出啊谈，他那些可能是能儿接对接，谈些是对接，谈那些可能是差了说对接去啊，学汽车吧，明明那出去的汽车不一定呗，当然就今年十个月来说，用给的年来忙不着的，一年来听个钱儿，一年来他城里给啥最突出，但年呢？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Chujan chun yung wei mi jing yung le xa xam de ka de san chua di kien tu bi shir ba le.
1: Zhi zhi.
0: Da pyo ki 김찬 폐무 치지게 하는 저 창예야기 이제 가서 균시 유배산 맛에 창예야 디테일이네를 더 도난한제 르사게 급대야다 되균 맛이 채는 어 주전도 도수 주고 매비 이네레 르사게 급대 김찬게 아무라 주니 바투 차스나제 바라
1: 리지 아니
0: 찬련 당부딩은 안 좋고 그랬으나 관대라서 고여제다 그래 퓨리랑 이키 캐주단 된베다 세리 딘데지 조디다 찬나로리아 처음한테라서 되베다 추르게제 되게 상마야고 이제 보람라서 게제 있는다 단도 도스치제 좁제나 당나시 세리기 수정원에 직도도서 많이 만주 표면 정원에 차샤는 차기 이야기 세리 주님도 동지 약고 저래도 관라
1: 리샤리샤
0: 다딘 망부스 카레스는 최나 미나다 단도 추구 제마 타고에 표면 정원에 차샤는 차다 딘데 그래서 롱 중심배급수 있는 다딘데 취업이나 롱타차 커섭치투야 르발
1: 리실
0: 되에 있는 당하는 주니가 라모야 딘데 취업이네 한이 끼우십지 코야 라소게 딘데게 폐유 옆지도 관
1: 오늘 리실
0: 딘데 이제 바다 내 차이나자 잠바이나자 만난주 그랬으나 다말 라소 그랬으나 만난주다 폐미리기 메부스 응안에다 토강디 토리아 소도 난제다 고난주 초왕무의 단둔제 나 유디 그랬으나 다 넘시타 근지태기 차기 단춘 베세리 시그라인 두자마이나 다 팅게 차게 세리 망부지 응안주 그래서 당린 남베 쇼르야 장미리기 다 수규 나로리아 유베 세리 망다 딩아신 쥐나야 타 타디는 응안주 그래서 수부 디탄이야 규웨 원주 차겐지리아 치비나 야부시라 요리섬길
1: 문에 타라질 당아레 첸자 나로리아 충두 암라 호난주 창주베 딘제기 첸시 대유비지르샤 Tigle Dangan to me, Manche, Jisinga, Lolia, Chujan, the German Dwan, that Chujan Timune, Shubin, that Tinduki, Dunja Jemina, Tonan, Shin, that two gave a last of Tan Timinki, the Tina Lola, the Gagatania Tone, Shubin, Kurzi, you hung, was the Dwan,
0: was she?
1: She's a Dangan to Jemina, so maybe Masse, maybe Lodrit Hanjbal,
0: she mean
1: Chule, Chongwe, Dangan so long, Gaja Mangwachimbe, Dangan to look good in Jay, you do some ba, so Dangan to Sadu, Chumi Yonki, that Lukantan, Timbe, that city's name, the Tunjit in Jay.
0: 是是了，但是呢，两个人做通知，曲江地方呢，许多怎么，去让给他曲江人不难的呢，开什么其他嘛都为了。我呢是。曲江的曲江人不难的，去让给吕伯亚里呢，偏不有不他，让曲江人不难的呢，但吕伯诺亚的登记是完了。
1: 是是。马赛呢，当然做听对节奏脱了亚的对怎么，但曲江的曲亚忙差别，跟给当然做金昌一年的，听明给当然做什么不做嘛，差别能做忙过些退伍的完了。
0: 是是。
1: 听这一对怎么曲江区别隔离呢嘞，但去让给。 曲江区羡慕那样谈，曲江区在地内嘞，盟友也不那样是吧了？这曲江区也忙差别呢，当然做提名去，什么辅助站嘛，现在七六里内嘞，提名去那做忙过啥呀？提名去那到郑州来做啥呀？所以能做忙过些啥东西都过了。
0: 我那是。
1: 现在你就怎么曲江区别过了呀？去让曲江区人不那样谈，但列前个小里内嘞，多个啦你个，曲江区别呢，然后大马南区成为内嘞学员了。
0: 当然是了，
1: 但木头节我只需要给三日的那嘞学弟罢了。那，嗯，他杭州啥都的呢？他周六谈，三木周周五七八四五七一三，六六周五七八，他过说忙过些哪样罢了。
0: 是是了，
1: 那我们谈学，除了谈马索，当然最少对迷茫给军队出外出去，直接做事日罢了。
0: 是是了。
1: 小弟拿了你那来听对，前几天那水平呢，出去配送超过100趟，提拿了当然就不就说了呀，偏到100趟，当然就你就忙过些啦，又不得难断了。那
0: 是。听这一段怎么当然就小弟一边呢来进来，光不塞土不塞，你那一边呢出去配送超过100趟，跟他选送给三日单位业务经营不得难断了。 我那日了，看了呀，但咱们就来去让给送那些姐姐，她天天给那对那老两个男子，啥都给，她可是呢，没事给客人点呗，生日吧了，
1: 谢谢我他，
0: 当然就，唐山顶这是我最需要的呢嘞，他做的那男子一般图生日也不得给，完全切都不咱们说，肯定给所有那老两个，生日的给出去的给托人不用呀，天了呀，托那男子呢，上面人也给地摊钱多，生日确实不他，生日确实不，生日的点这呢，俺男子绿棚了呀，可是呢。 这本街头不谈，谈那些路不地摊铁了呀，原来铁了呢，他顶这个路不铁土边呢，也不是他要的生计了。
1: 当然，这以前的酒店呢，这个男人家，那么天天坐土堂，那么贵多，留的生计用别这些面对呢，收银。
0: 当然。

0: 나 지초기 년절 디블로마르베 테간기야 지 빠른 인지므라 지 고야기 체도리 응 컨저기는 지 뢰동 체베베 삼 틴디시 동아 다 대양가나 조 지속의 고유 시비 콘솔리아 제베 뇌슈지르샤
1: 시스 예
0: 교긴지를 주고도와
1: 그랑게 딘제 스톤드 삼바야 오네 부조소 이내레 지 고유 디나로리아 갈레 카보다 지 디나로리아 지 최초가 딘제기 고고 메조 삼사르스 도와 다 티네 이나 숨바디나 무이다 창계기 초와 메이브스야디 다디 부조선 마생은 수 김당은 수 미겐버당은 수 지단 락도 가바 비주다니 창맹은에 다 전화디 중요시하지
0: 있습니다
1: 단대 부조선은 취비는 뇌 직다스야디 뇌마통야 요마시 정이 앙장 직시야지 디신인의 직 주브리시야지 단대인의 다 팅산 동지시야지 봐 동대인의 뇌제기 동대인생아 아니 잘라디 뇌야도 삼산 딘제기 나와지게 뇌디 조주오시 이내내 우유딘 방위마 제백이 지 방생디 매부다 예배순조 딘제지 나와지요르발 주잔다 부중원의 시비는 차도기 우유편디 지 여두전바 미나로 통야디 고문아동 이야비는 나와지리야 고문시길래 제공마리스 두전바 디하장기 레일하부인베네 수지리야 통디고시 이내내 디겹로기 지 기가 지 투수 경백이 우유체 돈손 라스고디리야 토난 대잠지 처음에동알 다디양은 수삼시신의 두전바 부주초르야 지 외피주당당기 럽소당 야만의 딘제 럽중지 매베 멍시고리야 콘수기 디기 니시디는 콘수기 신베기 켜콩리 딱 개잡시
0: 是吧
1: 제가는 김단남의 중에 봐도 지 토리야 자고야디는 난수 부주소인의 짐신 차로용도 좀 봐 균도 허탁하리야 숙침부지 중수는 디 부주소 독자 차범하시 있어 강인 시부는 디 부주게 스스스소야 송교탄 스스스소야 지 체니 스스스소야 지 딩조 토비야 체비 규짐 최리야 아니 스소야 지 대바다 아니 스스로 뇌배 파다기 직 티신다 마소니 디 야고지 외진 마토빈 제제 쇼도만
0: 당장 다 티피베 응난조 다 정도 응난조 창매 투규 능촌 쇼저비 내시도 디 칸이 수비는 당난조 균도니 김자나 차샤비나 지 외피취 치아이 내시 당신 총례 태기 당난조 근데 로브레 롭소 좋아래 디이나 베티 동부동강 인베 처나지
1: 당
0: 만주보고 양외 세대 단대란 춘주시 하고마리사지 아 디고기 내주시마 나는 김다수다 지토나치아의 조언이 보고 장제지 아니 보고리야 외국인 내수팀의 제시 말이 아니 보고 소인은 외국 근제체제 돌그리 수수기생 준유부치 근제체 소용 채우리 아니 보고 소원의 차샤비 내리 수수 용보리야 시제 조선당야의 도시들의 제주녀여 말이 좋았다 아니 두균 권야야 된절하게 수입능신 나는 초 되버타 누빈이와리야 다치 파수 제토비야기 특신 선물은 체디 딘제지 다 자원이네 요마리 콘서스나 세상 당하는 조 차돌이야 외빈야야 딘제리야 체베거리야 콘서 강고치야 그 뉴비티 아니 정신게 매비 딘제도 차디오
1: 봐 최 대부지 차조도 말이 양신라 그랑게 다디 직내를 피부시라 소난 소디네 딱당한 아니기 드리냠 주시하기 된생 니부대야 토송할 아 된생 니부대이나 나 수 김상기 삼시 다디는 나 수 부주초 럽드치모야 레체 다 춘생 모토베 제부딘제 시탑도 삼바 다디 제
0: 不定呢可能穷不得是哪能最轻松去六岁去见到决定的穷不得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1: 选举 chasso, Tirine Rangi, Muidi, Pitchy Dan Tokushi, Dan Singhi, Dinjeji, Yin Sigma, Rishabal, Chizan in the Gunoki, Pitchy Dan Yaki Kumsi Dina, Losumni, Lochoki Palia, Kalin Kali, Jimbe, Jimbe, Jala Zexi, Nuane, Gotsuji, Jimsin, and the Gunodi, Kandis Pitchy Dan Yadi, Guria, Jabjin Shabal, Chizan in the Puru Soya, Zejugi Dawa, a known choice, you name it, Yang Matas, you name it, Dinjeji Chayaki, Gugin Zodi, and Nancy, Kim San Lose Churiata, Dina Loria.
0: 当然是的

0: Tang, Tsubu, Mandulin, Bebung, Menzakan Soki, Lodo, Zumji, Jimbina Yuwe Mate, Namjita, Namje, Mulu So, Tedi Sab Sindu Tarwe, Tinga Tusu in Eleta, Pegi Namji Gurzi Shunglu, Kungjue Nanje, Namje Lodo Zumji, Lishidina, Penjong Sador, Kungang Sin Yula, Namji Gurzi Dina, Kong Shun Sin Arsin, Sinjo Tungit, Namsi Wendar, Zubdun Chebe Tela, Jesi Rin, Zachin Dembe, Yizido, Zishin Yuwe Tedi Dwan.
1: 我们也是下了但四军境内你没得时间三百千多是吧他这境内提到其他军警切据的米里仓马铁边那段时的游戏军警切别人了宁托居林其他七鬼民三系七人与边那段距离啊叫要是你这一段听着给现在团结培训南街四军境内他给
2: 红别东局他没体外忙为提宁团他人他先到头部起狗偏不准月了随军人家给女部他人堂停热给基座托电别托部恰托班得不准月是吧了我那日了那天给家人呢让人给客部他这月参不开给呢别给随军人家他推行所里呢送给为那来看了南行月是吧了我那日了这些对怎么办当然从今晚几个月呢恰下边呢提人呢军个他坑都给陆中南亚
1: 하장기 계신 보시라 하셨습니다. 다란지 지휘기 생각하기 꾸지남의 수균기 남자삼 탱기 센제 락제 당연히 터블람 시연소 규제 인내디다리아 규륜하 롭중 난초위배 친구인들의 쇼기 일발
2: 다란지

어리 체리 계진 아이디 성공니 제로 책동 얘기 십십 뒤로니 제로 책동 곱게 숨주 소지류 파기미 아이디 성공니 어리 사르드 비시타 제로 책동 얘기 뒤주 튼주로 사르드 소저 시바 쪽디 티앙 좀 류토기 소레 심주 디네 탕고디 임버시 공기 메즈티 개바르 콜로탕 오요가르 록준 롱예 빠르린체 롱예 퓨체 카바르 갸체소 남찬 책동 얘기 곱주 코숨장 사르드 체유버시 Thomas 爱娃爱迪生尼，二里奥海澳洲以米兰西别撒家，约什么以爱迪生堂用 Nancy 奥洛提爱迪生尼的线索，接着切东一个是西段路到尼别切就近了，过程不是。况你不过段越边南呢，其穷须提不谈。况给帕姆尼布尼采了个鲜鱼米点啦，巴拉况你两个忙不是能用月薪，阿姆拉尼录不中个经验是给不是。Thomas 爱娃爱迪生罗顿的胳膊了，现在每只间隙稍微特冷刚洗板半年，提前录中了，是不是？胳膊提对，爱迪生诚实的贴了，点点搞不明白。录中的几件场面，爱迪生你七八路里对不起了，最能够有。爱迪生空你兄弟呢，吃完顿就了，心都搞歪，七八时间了。空气吃完顿茶杯经济，年洗了几件起，果然七八几两小时都最呢，谢谢当时。提前去爱迪生给眼底起嘴了控制清不浪的请你爱迪生去控给阿姆拉南西去呢给眼底蹲都撇不得听着移民给这几个给眼底控给阿姆其他个铺了乐就懂得拆下西送吧阿姆拉控这只对面的球的爱迪生没给给落着嫌隙度给鬼开不是提前了爱迪生落着你了熊牛一年给眼藏面落了破灭了先约忙不装没吐吧拿了跌不当开吧没吧去不是给烟仓们爱迪生了没个为进去空给巴拉去军途今年空了咱们就那做事落得就地让上去了就不是落过一个了空给阿们爱迪生了千里给军网西边落地行这地落得就地提囊土千里吹到其他的西边吹满不亏于边爱迪生提了哈将搞我去不是空给别这提囊于边吹到忙去了心就去个月了吹到几个几个提了他都没边中南西给不是看了我有预备个空给从刚年在有所来给扩建坦白坦珍贵催得不顾催得在有所忙的女人落住了那边个爱迪生气让你给温西卡谈不得做吐不穷水巴拉爷爱迪生提到这么过瘾的电笔呢洗了不藏吗那主个人三年空给催得日年前才被记

0: 배지 로도 주의 없이 배지 야구 로비는 바라 이콘라 터도 차가야 능가 유비 아이디 생기 우리 시문 남산에 최대 코제 녀제 치기유 공정이기 최대 제소라 생기 머리비 치토 탐비카라 도유 지비 이다야 구유 없이 아이디 생 로중이 련배급 매관나 차바타 까라총와 주의 공기 총기네 토비 응위기 제 요롱의 시칸라 배지타 최대 직제소 유유 급디디 장람 토단비 로직 예매소 콘라 자라 조세 코감도 최대치로 주의 이내 년시 아이디생키 최대치 신배급라 매월규 신배급 루버토 매월지 무료 규디 콘기 최대제 유르면제 칠로 표현해 코감도 매쇼시 매월규 고변 책부산에 최대 여제다 아이디생이 냥도 칠피 칠부시 디내 아이디생키 매월 서지 마도 매월난라 차과를 좀어 투부시 아이디생 공청두네 나저고 퇴시 야구 매바타 콩로 중앙 리베급 팅식 매월 규제치두 아이디생 매월도 되고 있삼네 야르즈 툴미도 치베급 매월 난기 빠져 송갱기 공기 나저네 주디 야르테네 로고 체바 임메 웬양 아이디생기 나와 티갱기 팅외레 퇴시 퇴외 교로 침버지 아이디생 공기 나저 세브 마후비 이네 리버 짐 투부도 지스네 삼신도 면주 마치바 인세 공기 지수 원기 자월 치진 지배급 송발 나와 원발 큐베 덕기 녀 빼져 망고시 로투부자 시 송부시 아이디생키 나와 원발 큐베네 송 균도 빼주 칸나 핍네 빼로 제바타 공기 비지 토네 빼제나 지림 찍지 제네 로베 폐지 빼제남 용스 로차발 큐부시 공니 로지부타 취제지부 제유리시 소레락제소기 빼제 로발 신도 가웨 공기 심수 신元体大人呢, 气数错而, 偏道预计, 三不是? 爱迪生空罗古的里边各数, 莫意思以陆金塔, 陆金安大三对前年, 莫意思陆金安大尼, 推通等女扎塔, 贴不着人物念不列主, 德清期切真仓马, 狂都谢别陆金安大数, 破局前呢, 他虽七东七度不赢别, 爱迪生罗居住给各数, 西金康的大意, 多伦多谢别, 撒家不是? 콩기 도른도 록진주네 레그식니네 디르차와 주베급 콩기 정규 동령이 추제식 수입부터 정규 록진 동령이 추제티니 아이디생기 사르드 탐부디 임부시 정규 동령 추제 매배군라 더진 개베이나 정규제 멤버 퇴퇴치기 판네 텐지라 저와치구베 아이디생기 티다르 제베이나 퇴유진부고 주구리 삼네 직제 사부식 사르드 제신 사르드 제지 코랑기 꾸주 제부시 디다 루그제 도린 제바타 정규제도 교회치 레가 치베급 코란 참참라 니쇼르치네 니엔시라 소변 레가 십시치도 용급 아이디셔 니년 유바 통년 소변기 콩카르 제유미 깨지머 치바 아이디셔라 갑균 차고시 당디 콩티르 레가 치로 머주부시
1: 다저 사브시 케네 장외 남라 시드치급 날 중요미에 차나시 용시
2: 俺去退热下边隔空地面，连是面千日有狂坠的气的气个。
1: 落来堂，因特朝啊，懒惰卡哇，松干儿，米对几点不住，南汤出水。
2: 前天去米日比基错的地点修冰亭，都秀看着洗一样，真特面的洗衣。
0: 接了切个东西，就出去了一股老，爱迪生纽约的皮皮。콩기 차라 고마 까마 짬야 메베 콩기 초고 시기 로체디 허즈 상람키 마감 톰레 사오기 캉부디 되서 식제브시 갑디티 아이디생키 마가 네즈 튜제 세두베 문지 추제라 심주 제브시 퇴원소 디니 머이스 룩진 디제기 나바 요아 시기라 팅식 아이디생키 마가 네즈 세지기 문지 추제 식수여바 소변 신도 가와 규네 아이디생키 소변라 직제 티리 더동안의 렉주 체디 괴외 창강 빠르투바 차구 시 송부시 소변기 남산 마자단의 렉주 체규 체바타 로치기 지수 아이디생기 렉주 체배 마감 총래 내주 세지기 추제 원수 리주 총시 아이디생기 심수 소변기 콩라 아고르 시동 삼치 디그리 삼내 대두 퇴원수 소변기 콩라 아고르 치시 나무시 디니 아이디생 콩키 사르드 제발의 토비 용법 당구디 임부시 아이디생 콩키 ngui ti ma gam chui je ta luk zhen par de je tuan ge ta zhen zun che jie su ai di sheng ki yang tie meng xi tuo ne gong yu yi da zhe sar dui che bu shi ai di sheng kong ki sar dui che be na ge mang ru song xin ngui yang xin du mang bu chong zhi kong ki ba la ki kong la sar dui suo zhe xi zu ruo che be zhi wa xu ne jie lu che dong ge ge de tuan zhu lü da wa sun bie che zu la ai di sheng kong ki sar dui suo zhe se wa ti 西子西周以门楼吉林土族不止爱迪生空气三对所在年就以拿了三对冲冲西塔到啊出给南土三对清不行三对学给银别开浪不止三对所在的祖北起三对唐不尼卡巴尔列举起不第一了列举马切空气卡巴尔给个给天不马切拿打米出不银米文讲爱迪生气列举切记给他马学银呀打住土谷语不止 爱迪生空气老王出去来的三对所着呢两个切入主心原来马国娃爱迪生气三对所着哈里归北三对那把那座行那我是空气对于那么多三对给那么长洗着他把的三对起头了逻辑给起给日对那么长洗着日虚脱不是接着切东给给对就团住了爱迪生气老中公司做不他接着切东给给对就团队了爱迪生空气给把口了三对那我是 接着切东给给对就团结了，端个内送。爱迪生空气到我送去拿了，老中三对切不谈。接着切东给给对就团结了，爱迪生空气阿哥七夕当年，催他听切东你给切的，点价一了，人工拉位，老中三对拿我是。为去三位老贵产品，有些催为切多，空给阿弟亚么送拿在他，家里边给拿在钱不太多，再多就行。腾心他用么说，东部他军心超东拉了，催他切呢。 他的空气，既然给新白归不差门，天贵差门随不他，有些地随便，老中给吃用，年年嘛多等个明年，天做完没了，八都没变，我要难进不是。陆玉马言他的，都没在钱包单呢。爱迪生空气没在贴了，明都归白三对，钱东也没过去扩充，又不谈。爱迪生空年三对天时也不满塞，空气太多，所准给来日年薪，公司呀开始做月，公司提大了，今年。 他的怎么样了？年长八十岁，根据陆续公司写不提，也不是。爱迪生光了就去开皮革，接了钱东国家送出所记录，到我这边才交给了。而且现在西周一，偶然就写吧，过些不是。到我这边才有十几年纪，娘爱虚伪，过不提。而且一个不用去，干么子了，老心的，懒得明白啥对不提，一个晚安的，娘爱虚不是。
3: 姐，你姐，哎，送，哎，答应你。我这包了，我刚送了。好，不，不干了。装在那里边。好，不。他俺走了，走了。那个女的，是过去用的，忙些的，给住个月子。轮桥他是嘛，前的用也蛮多啊。全部来，上大了用呗啊。
4: 我让俺装大了用呗到了。
3: 哦，你。
4: 今晚里呀，唱不学会呢，年里呀，年数不一样，会缺的没了。
3: 啊嘞，
4: 没三十不行。
3: 是。
4: 一年来接里呀，你差不多了呀。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不正这是牛不一把。
3: 哦哦。
4: 包了点谁的？老不正提了点。
3: 可是。
4: 提了点。
3: 俺那不让给拉不到，可把那的这边。
4: 哦，他个人。
3: 哦哦。
4: 对，那个伊拉个孙伢能行，空给，录不进那个隆重性多哎。
3: 哦哦。
4: 一把烟雾，这江不一边的。
3: 哦。
4: 你是吃上装到了嘛子？
3: 是。
4: 这都有呢。
3: 这一年来人又当多，而且这人又当多的是，哦哦，
4: 现在呢，老表的钱也不吧，哦，他一呢，买全的啥玩意没多包了，
3: 啊嘞，
4: 不得不写债都，
3: 哦，这一年，嘿嘿，我
4: 老爹，大爹谁拿大爹
3: 啊？
4: 大侄女俺大的，他让个这个写的，
3: 哦，
4: 老表的那个检查不吧？
3: 哦哦，
4: 他不能拿他的，
3: 哦，
4: 是，这的，你看这小人，这一年的这个规模姐妹。
3: 不然个估计俺弄不起的。
4: 对，没办，二维码是的。
3: 哦，
4: 二维码是怕写的，俺们啥的那老人家，特别像他个人。
3: 这你还糊糊涂涂估计不然个俺弄不起的，我。这
4: 是不啦？他给俺爹写的。
3: 哦。
4: 基本上呢，给俺给吃这些么多的嘛，那不啦？
3: 哦。
4: 你那要老真的给他个心他个人。
3: 啊嘞。
4: 对不啦？
3: 哦。 zilum gomya jimdwe jang be gabli ya nye bar do ina sim ting de tebna la tebna je jang bar bar ani na su bu ge ne shit ge ka ka jom du re
4: ha ko sa ko ya ju a bu ngo si puran ya ju zigi ta puran lu sum bu su su nga
3: ngo ke nang mar bola ta bola ya ju jang na la
4: yo yo bu
3: bola pa

0: 생겨나면서 참대리 뒤티링기 천재 낭세 주미시베 레전디 슈담 다가시기
1: 생겨나면서 팅디리 챙기 좀지 타이규난케 로줄라타 십실 챙고난케 로산남게라 제시 탱게 내가 줄레 세센낭바 닝타브네 도제나 슈구인 탱게 슈덴자고
0: 남랭게 슈덴자고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Chagui, Miri Tundi Yatu Zutu Ledu, Tinsa Beva, Gundi Tang with Gorshuhi.
1: Singlingke, Nuri Sukuki, Jinne Ladine, Ugor Piget on Tang, Ugor Ladine, Jinne Tarpidon with Le Tundi Biomase, Sengshu Jinne Ugor Tuchin Kup Guvata, Jinne Ugorki, Chiwuna Tonine, Mithiwe Mangbu, Nuri La Sindo Tota, Nuri Gi, Miri Kagman Togi, Tunji Betuki, Sambenim Gurungan Bartigu.
0: Jelon Yidon Jamin Yuzanga Loro, Nuri Zaguti, Tota Parsum Tu. 中华美丽, 集中措备, 都市, 店铺的租局, 做钢图, 成就太重切的, 直到落宿, 兄弟家伯塔, 中午比例, 十多动画, 满足, 雷动了, 兄弟家伯借钱的, 美丽吞之前, 美道, 杀透了, 南面十八切去。
1: 삼루니 차주기 멍시타 튜몽기 운진니 튠지기 운주인 녀도니 생얼러 응리스쿠키 튜몽을 시초네 심튜응리 터송냠규 지비에 주 튠조위 뷰다 뒤유라 정콩기 켄덴 뷰다 뒤기생체네 지토 뒤눈베 뷰다 뒤유 서쿠용수 미리 튠지기 링내 파캄타 주 튠조위 탕친소 니시정니 주마타 미리 튠지기 비튠 끌콩타 비튠레네 갸탄 추주랭어 조유 퇴지토 중화미리 지툰 초배 도시 심주 디내 조디 정치 직지 캐진 초보 된창디 살지 링내타 타도 타된소러 심주 체내 미리 튠지야 튠리 튠러 리베 슝루키 멍시 된부 딩유
0: 젤로 니도 자메 뉴스앵을 르 미리 튠지야 튠케 지자 지구 다위지 신주 메도시 도자 지도 지시베 주든 소위 담세타 리제 공차소 지구 야다 응급준 하점 산에 카도 직지 니도 안에 배워타 잡지 전용 미리 있게 다고 소바 지주 제대 종치레 비리타 로종 지바 교태 미리 튠지케 담주 산에 신토 주자 제유시
1: 지자 다위 진비 최고 배워표 머리 서휘키 로시부 군남진 국내 지자 조지타 개크기 지주 给予缺点的女了滚地当地西林州之马拉族呢行州北州之北州的塔重促这苦界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0: ཁྱོང ཆེ བེ ཙ ཝ ཡིན ལ ང རི སག ཁུ ཅེ ཆམ ཏུན ཕེ ཅེ ལ གུན དེ དོང བེ སུན ཤུ ནེ སང ཧི
1: ང རི སག ཁུ གར ཙོང སེང གི ཁབ ཐོང དེ སེང གི དེ ཁུ ནི མི རི མང པོ ཉམ དུ ཉམ ཅེ ཁི པེ ཚུན དུ རི ཅི རི གེ རི ཐ ཕུ རི ཡུ ཁུ རི ཧུ རི སོ མི རི ཁ གི མང ཚོ ཉམ དུ ཚོ ཨ གི ཝ ཐ ཕེ ཚུན ད ཁྱོང ཆེ བེ ཉི རིན ཁང སར གེ ཆ ཆེ བེ མི རི ཐུན ཅི ཡ ཐུན ཁི པེ སང དེ ཁུ

0: 哦,聽著了,記憶中的照了,希望說。拉都你給了,你不讓的中嗎?那是他欠男了。那是老了,他欠男雄贏了,那是點錯。我就那個,給了,哦,就哦。哦。那你先不看上。
1: 看啥给点住喽？喏，才还收呢。哦，给了我编织水衣给了我。嗯，给去了。编织。编织。公司收衣点住了，希望你呢？啊，好嘞，你给了。你谁了？你现在直接去问，全部拢不给，不是不送些点钞票呢？你谁给了？你到底当多年不念六十岁工吧？给，你给怎么了？给咱的？啊，你给点住了些？啊，你啊，可把这点能给？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아니 로가 주유베 농지 센터 저 왕지라제 아니 시기스 사케 주유베 예 드럼촌을 비기라
1: 네세
0: 아니 그래서 사물로 아니 로사브디나로 그수세 탄다 긴자 전제제 외제 시민지 주민이기라
1: 네세로
0: 아니 걔가 제스타들 사들
1: 지드지 송세 한 처진아이나
0: 디다고 선지게라 아 다음에 충지서 당고 선지게라
1: 네스 네스 더 재난
0: 재난 너무 재난게라

0: 부재나 길라 아니
1: 네스
0: 저도 로가 쇼유베 로가 쇼유베 룽트 센터 조원지라가 드릴로 센터 센터나 아니 코마 카바다 아니 자와사라나 세야 인길라
1: 네스 네스
0: 아니 카바 안자 쿠란 게 하고 우리 데 길라
1: 부재나 길라
0: 쇼올
1: 나 주된 자고
0: 세세 길라 인길라

0: Masim la sharos tene jugdu dadu da roga gu uti khondul da mer langu magi chuksa ji tau nang ga yonga me shi ta langu gu mer nyo mer sha ni gom lungbi de ta ma du cha gu de cha de jig be de tene mang do gi el gu thang che se so so and me so si langu da gu de nang shi chuksa so nang da kan de yonga be shi yin la
1: la an shi den cha gu la li zena shi na ba ta ji la a
2: ཨོཇེ་ལེ་ནི་ཡི་མ་ཤ་ཆུ་ཤ་ནི་ཡི་མ་ཤ་ཆུ་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ཆུ་ཨོ་ཁོ་ཆང་ཡི་མ་ཤ་
0: 다 댄게 좀라 룽빈 레군기 레지 레스다 다와트시라 에 다제 염빌라 제르비에
2: 네세 에
0: 테니 로가 토난 게시라다 추시기 충다라 아자디 지라 에 언제라 에 덴빌리 둘라
2: 네세
0: 충티라 제르부에
2: 나
0: 에 테니 공고 예외 풀이 둘다 땡제 보다 상의 예외 보모 치린 소모 나서 도당주 예외 보모 치리 예제 다 누메샹 라바드 예베 헤도기 참말하는 집에 농수 렌제다 토자샹 농구 벤졸링기 농구 집에 농수 부예인
2: 네세
0: 네세 인천 군소 구수 세당 자원랑도 김장 천준 예미 치리에 계신 분 주시인
2: 네세로
0: 아니 송리군에 인도네
2: 나 용구에 송생 할 차지 나이나
0: 어 반응 금방 이제 된지라 당에
2: 네세로
0: Okay.

0: 아 시댄 자고
1: 너 시댄 자고 얼른 샘플 감사
2: 쇼꼬디리
1: 너 쇼부디리 쟤는 할 수 있나
2: 디키키 쓰기도 세상에 이
1: 네세 내 처음 해서 집에 숨쉬 디키랑 게 수업해야 이나
2: 这些电影里呀，演技这么了的，演的这么大的，你最愿意演到这些了？兄弟，来，我们那有了不给你多了。那
1: 是。嗯。满街有人觉得，
2: 那样子，兄弟心做大，这做那么人家都，他们在那里呀，拒绝了，人家都心做大的，他当当用别名的，学费了，你自己，那吃苦又是要的，就当这他们这些工作。
1: 嗯，那是了。
2: 이제

이제 요리스체 손샤나 좀보고게 이내리 튀균에 더그래서나 딘제기 토삼지 기제 능일 자원성 뭐 가르체 비내리 나는 신기 네법상에 근데 제일 통디에 유비내리 튀다나 부근도 끝인치 삼제 기랑게 그래서나 능이기 로도 디마냠바 무튜 미진랑 갈이야 등균능규 등규 슈샤라

0: 다야도 다다 다시 저도래들. 아, 다시 저도도 저래서나 또 저화 가사가니 또 법에 자기 창도 사카라이나. 다야지는 로체지는 공조지는 또 현대 문호동지 다 창도로 저도 전으로 다 파일 파 중도로 파야 파 중도도 다시 저도 저래서나 또 저 가성나 다시 가데라 던저 또 또 때문에 다시 저도도 다시 비트도. 다 들이도 저거 다 창도 그 저거 동록 제초의 예와도 드리리기
1: 아 레레레
0: 로톤다
1: 아 양샤라 참도 조진기
0: 레레
1: 긴지바르바
0: 레레
1: 아직 기고린비 긴지바르바
0: 레레
1: 아 양라 키랑가 직 아 기루드세 나이베
0: 게토다 다가 아나 그 샹덴나 문호여
1: 아 센도세
0: 데나가 그 유슈탄노라 다 조뇨
1: 아
0: 마체바가 드나 아나가 그 게토케 아왕추데도 아왕추데 다탈라코고 트로고 로주탄지 히에그나 나 도당거나 되게 그 야모여리
1: 아
0: 나가 그게 또 다다야요
1: 아
0: 다야야와 다가 야모케서
1: 어 그럼 처음에 조각이
0: 어 답이겠네
1: 무규여 봐
0: 어 드리고 다 이제 아직 저단 그 대니 희거나 도도 타이히 키피네마
1: 르바르바르바
0: 도도 타이히 키피네마 근데 딱 로주티 희기 로주티 희리 마체버가 조가 처리했어요 야로건다 고지
1: 어바
0: 되게 그때 희기
1: 어바
0: 대 고지들 야가 그래 다 나가 다선 그런들 얘기
1: 아
0: 야가야치다. 군가가를 어떤 고라 와자고 릴라 상고마. 아. 그걸 다 군치터는.
1: 다지 조초야. 조디 조체.
0: 어, 조치.
1: 야가야기 조체 만다. 군군군 조체 만다.
0: 어, 만다거든. 더더라 탑이더 만세마가더 군비더 만다바. 더 만다바 쳐서는 다한테 그긴 졸어 떠지불. 에러다. 나 라운드 야글어다. 머리가 날아오다. 대 망초인한다 창도 사거거 대게 그 도화 봐 인한다. 되게 그 맞아 봐라. 나는 계제 봐라. 나 그 쪽 동데 나로도 야지 말이 지루 저렇게 진짜 되니.
1: 와와 와.
0: 나로도 야지 마직 진짜 강화 간 진짜 있으나. 아무게 창도 저도 사건은 잘 들려 여기.
1: 와와 와.
0: 사건은 자 좀데 나로도 야지 진짜 쳐서는 거 통과게 보라 배 야는데.
1: 너
0: 나로도 어디 야는데 그거도 거 통과게 보라. 다 안 돼서 쉐가 교도도. 아나 그 뽕바 칼라다 부천처리로 왔다래.
1: 아 예.
0: 그 통과게 보라.
1: 아 예.
0: 다딱 비인들 나로도 야지다.
1: 아로.
0: 너는 차쪽 나로도 야신가. 차쪽 야신 거. 너 야디 너 파다네 돈도 돈을 나로도 뭐 야다. 다 나로도 마 야잖니. 대 파다네. 너게가 망강가 선저 창나가 그래 봐 창님 힐이든다. 더 좋다 그 저도 제초는 놓힘버가.
1: 어로. 그 제주 냠루.
0: 어, 제초는 냠루.
1: 로건다네 뭐 주네 담네.
0: 어, 돈어 건다도 또 남들이 나록도 마야잖네. 대 초마 그 로기 야그 중송 단계 그 던다 드리 루트. 다 거 드리 거 한게 기다.
1: 어로.
0: 로체와 단계 그 또 창와 단계를 파서.
1: 어로.
0: 나록도 야그래. 담아들이 리마레 담아 쪽 제초래. 머리 나록도 야

0: 디네 꾸니기 폐기 띵스베 징내로 롱추 치초라
1: 디네 꾸니기 폐기 모차치웨 규제라 뇽르낭초
0: 디가 종신앙키 징내 차지미나 탕 직지 개베 폐기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베레 생이 강종 시리 책균
1: 강종 시리 책균 생애남초 꿈캄사 단들링계의 생구축배 리센디니 표가룽틴의 구디시비에 강종 시리 책균 시비에 리센디지 나 리센디 중지타 조경식인 치주인이 남링계 다주지군이 几天起人心点别千日进不他打住日不尼给一了点点穷文心音了给一日不尼米日一给他人戏于是鲁剧节天年心就切别那日不一七夕音了一次提到了特三切不给一日不敌你他随穷于日日不敌以打住日熊撇给着娃染地修亲切于陪土纪律土日顿别囊土打住日不套马套他 표기다주직부티 个体内松的表记大主席不了李家大主席先受测用的钱年表记让切松阿伟开去他不得吞别大主马拉基的出局其实是都说突然表记别大主接不在看的他起松大尼起在为七吞之去他那么他七车所是吞出局大神推松他恰起来松起热比说了给世前年松大在为广播塞瓦这没起七个大主席不难起接不他 月米四了表给大主席帮谈的能行是不是坚持的够米四给跟前母娃叫他给你从而给我录清明日给我录林期表给大主席别给跟前母银不他切动古叫古叔红楼奴家明日录清期日前别心出老马儿给我出境阿拉托西人不其他给言不日三个错他你要空工作七天错所给言土地年走表给大主席别错了尊不他 你懂革命居民松绿到松坝丁旭丹奴家明日落着前面入罗记坦七个人了新住罗门塔母西罗门打住日不塔表给其推母门一别七间日不鲁居日不说陆替切行你懂革命居民阿绿隆住了从而给为罗清明日给为罗林起陆记选拔过不塔提起诉明日给为罗林起当我说记选拔给俺记住是苦的谈到罗林天给俺塔 托他们给来个很多年心愿空气中亏培育不土地给准备土地他都接种我就来别我他给个其他人去培育别着练村都你说了修过马赛我去从问他四川甘肃微山街给三年看他让这清真穷玩培育大主席不他松就不等就明的这个培育给人类电团培育其他国企录制连差过去演别景 我记住松大干内来端别七连巡路干其他票给大主机南日出南去票给给一了九百国对前面去票给一个穷皮给人不绝不日别准备票给大主机那天开始了接不日出地面票给其七个南下日出干停大主机别干内三主日出地面松大干内来端别七连票给给一了九百国所占地群等巨细拉别游戏
2: 在听的抗战系列切片里才拿了从而给为了请每日给为了领起票给大主席别给跟前母娃加他给起母体内票给大主席别过了切片那位能听的彻底续别听见呢先来有秀下面这边能听我的声音哪当年的当俺容易没去报个对不冲冲你和他爸做个有啊对不冲冲你和他爸做个对的那就刚才他们一个别去东亚的啦 남성기초통통식에 나라 브릿지에 가차등 여기 그 시수야 돼 모초식 시나 쌈네 다 종은

대니 나 셔차 요비 아 자자 대니 셔차 당나 남긴 된다 그 어 고아치 적기요 위정나 용네 파산의 열받아 위정 그 초보 남기 각기 가능이 까찰라비 값어 오 무슨 오 대 암도가 까찰라티나 대 셔차 전부 요바래 삼그지 아 암도가 까찰디 위정 까찰던 자와 그 각기 정라 아 이기 까찰 말 각기 정라 셔차 위정 그 까찰 나무 동시 면도 아마도 디다 다 우리 성게 예대 아주 표제 르네 반주 잡스 줄그라 소바 다사 하진 개치 미 공게 가차 디라다 디다 쇼차시 치료 말이야 어 그 유미 공게 다 추 동보라 디나 롱보라 쇼차요 봐 추 정바라 디나 추 정마라 쇼차요 봐 다 디다 같이 단추라 로디 봐 아니 차와 주비 멍 정디게 단동이 봐 야기 끝난다 쉐시 젠셔 젠캉 다니 세바테 까블라라 민츠 까블라라 동스 비게 랑라 동민츠 요바마가 아 까블라라 동민츠 요바마 네 모마니 딘다시 고케 랑라 동민츠 요바마르 상니 딘다시 상거 요모 이나임 미 총총식게 담 제보라는 저거마 아 람마니 다 뭐 니 또 안 나들로라 베이징네 아 동기 보여 봐 지금 저 대니가 로랑 총도시 쳤어. 대 파이의 회장의 임바가 동기 보여 봐 지금 저 대니 엄마 베이지 보여 봐 지금 저기 뒤쪽 건가 존주 바가 간 손노 도지라. 아 간 손노 도지라 그다 카라스나. 뷰케라 동민지 요아 마르스. 아 메타 람슨 원이다 된 바를 뜻이. 대다 야케크 동스의 학습. 우리 필수 봐 학습 거. 제비샤 가고 학습의 민스 学习文件、学习知识，这边搞是学习的动词，啊，建设祖国，这边搞是建设的动词。这次的建设不能马虎啊，这边的第建设什么的名词，不给让给何中切啊，何中切，哎呀，登记中，哦，第切是把中是把的马着呢，何中逐渐是把让呢。民事的东西把马都掐起个东西嘛呀！但别给让你民拉拉些，搞拉拉民事烂纸个嘞，搞拉东西烂纸这个，别那如啊，如啊是他上了如啊些兵，如啊的掐起些，如啊是这些兵，如啊的民事是吧？哎呀，他别那俺说民事给民了，担保让别些白呢，担保的民事是啷个担保些兵，担保的掐起些，这他们把我一掐起些忙不搞拉拉。名词搞了了，动词呢？就话有吧？文中查细嘛是你干，途中啊，途中逐渐啊，电通单据成就哦，等你接触成绩，先把到查细嘛是你干，主动排比查不没吧？查完你还记得用把的查清嘛？动名词有啊？文中不给了更有啊嘞？是那形容名词有啊？嘛，形容名词有啊？好呀，形容名词的搞嘞是那？人物啊，人物，器物啊，器物，哎呀，啊马路啊，啊马路是为不哪路有把等，没把你看哪个马路？当然这江南路是个是吧？哎呀，江南路是个马路啊，老啊啊老啊马路是个马路，老啊马路是个马路啊，其他工具那马路给这个，他南宋老啊没动没那样，啊马路给是说的卡多马路右边内部的那个，哎。新部同个颜色呢？除啊，新部右边你部的同个颜色吧？对，新部是，你新部同个颜色干嘛了？哦，它推给什么了？它形容名词有啊的呀？哦，形容名词，你加别加些弄啊有吧？加别加些弄啊，开有没写色的吧？形容名词写吧，明显度啊，明显度，它第一道的差不多你吧？它那么来就你。아간수가랍당당주라초바가미당타비갑승그런스가치는내다이와야케그차실동스고런도배추동아배추가리동에서나내가벌다하시고다하어야나전부나송니모모시메하시고메하다고런조디가래금라하여나디영원게디야케그차치금나야케그차치여나디전부나하죠기와대다잘빈가차는그수르동자와어야도수르수르세바요나띵하마디다차측이마디다동이야라
어

나지 같이 놓고 잡을 때 힘 거야. 근데 멍티 남도라 사실게 다 요명이 봐. 나줄라 배차 예바 again라 마셰 세바 있나? 예바 시바가 바다도 요비 우리 자시 심아 전에 초발. 나줄라 배차 율 제가 밤에나 자시 심아 잘 죽고 말이야. 어야 띠 있나다. 당아지 공대시아 빠진 소미 유차 아 딘다가 카청 있나 대 바탕와 잘고아 어 다다다나 조디 정도 동안 배나 딘다시 있나 토번 토모 삼부린 잡이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유소 세르드나와 아야 다나 조 도마게 넘어 뛰려 어 토번 토모 삼부다인 잡이 롱동바 성주바 시샤와 단지리 다시샤바 세르바디 다 배차가 영 멍레 상대요. 이미 말아 노동바 성주바 세바디 디나요 세디와냐 강나요 참노구나다 샴나 다세보 지와 세키요 세바디데 어야 시샤와 주소 지샤와 신 세바디 디나요 세바디 돈데 다 디 배창 가슴 말이야 도동자와도 바동와이 차시슈 미 도망기비 타마나 예나 가자 실 마철바디 샴나 연세그 바세 어야 다 빠트와이 차시 메나 땅에 공대샤 빠진 어 중국 사반 지진 세기 세나 데 가용 조고다 와 그허리데 어야 중국 사반 지진 세기 어 중국 공산당 저도 담을 쇼 세나 데 가용 조바데다 빠트와이 차시 오바마 데 땅이 자 데네 주제 문제에 다 동의 벌셔 바데 땅에 공대시 요선 바 딘다 다 주제 수수가 돈 문제와 데 오늘 샤나 yam sambo shi yin la chik chay li di ga dun jik shib chan jil la ga ma le ta gung tar nga zu bui ki ki ka chi jorwa le bui ki rang tang ka ka cha ka cha chi yobi hong ki ta nga zi ya yi li bui la jibi gao se bui yi dung tan man tan di zu li tene ta ya ki ki tun di jima chi jin yung yun me di zu li oya de ka chi wen zhong bui yi ya yi la jibi ka su bui yi ki dun 야이라 용 요메 데이터 야이게 줄와라 영특바 인문 데이터 조절 나 뜻이 있나 따라서 개그 롱롱 롱롱 기던 게 다 철시더 다 난된 최고리 데이터 마치나 뭐마시나 다 콘드샤 빠진 다조 미리 간지 셀바데 동조지 데 간지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 동조 데이터 간지 단추도 못한 바 조명이 암도의 연체능대 남발한지를 대다시 통즈 인용 남시에 니체 적기여야 돼 니 파이드나 컴바시와 대 문역 그 투색 응어 다 문역 세바지 시샤 세바가 르데 사자되는 언어 요와 대 그 투시와 다 남시 니체 좋아자 문역 그 투나 차반 밥결에세 아 문역 그 투나 땅에 뜻에 사상의 가시는 보다라라 차반 밥이래 생그 이욕 데니 비진아 자완바지자 남게 고모치라 아 자완바지레 세크이요 메나 뉴로 부쇼데 켜진 남성 늘데 데 셴켄디라 가짜데 라쇼 데 모차시데 컴바시나 자완바바 사차가 만바바 가려라 아야 데는 마주 사드네오라 정통제이 고나 자완바 거네세나 어 나 데 리라 자완바바 고나 자완바바 데다 딴 추동만 좀바리와 아 딴 추동만 좀바 대인배 공개 나서 이기라 때니 리카 챙기시기나 모니샤나 까라라 자르즈 만부시고 자르즈 치 마치나 찹스게 나도 바꾸리 어야 로자라 좀 컹가다 바티다 대 찹스게 나도 대네 니바카레스라 쇼바 양식리 쇼바 양식 유지가 저천 쇼바 양식리 로아 대 다오시마 다 대 다오다 나서 남긴 모용비 차트 당나시 유지가 리카 셰바티 리카 니셰고 지금 마이키 톰고와 아니 저시 얘기라 라보 제제 뜻 뭐야 딱 같은 책

0: 나라 강가라 신신이네 주기 주기 이게 빠상 송라이 라토조나 내가 도선 구조난고
1: 레센로로 터체나라
0: 라시 기타접직도다 구유당당한게 주기 또다 송가라다 고치네서 그빈 타고네 터지나 그빈 고도 고데 가서 주주다 마세 원아 내가 좀 구조난고라
1: 레센로로 시된자고라
0: 라토조나 주고라

능신 이렇게 렘발라데 차제도 대달 민시바도 뭐 망부여라 알아 망부여라 제양 다 캐바남기 제베 숨다 그 제베 강남아 야이나 사제 체기 퉁기 죽죽고라야 공동에 모두 제베 낭든 대낭라야 모두베 여와 제수딘데 송낭샤 이네 내디에야 이나 카진네 수준기 대시 당이와 지루 능신당 카진네 투준 아도 토안낭라야 이나 배주 신도 체외 리카지 조순제 대시 슈베인 다시앙 디르모드베 전기 죽죽고라 캐바남게 제베 솜다가 제바딘데라 데네 갸지 셈보본남기 달로 난제 친도데나 디그제 디르레리신 당고데 슈그메 리젠디나라야 네 학제기 전기 죽두 셰벌레 숨바 현진 학제 당 시앙 개워든베 학제 고려야이나 갸지 푸게 룽진 셈보본남라 모두 슈베인 리젠 치메나라야 네 진주로 되베 체나미 셰벌레 둠바 지두 고려야이나 모두 슈즈이 갸지 셈보본남 그 튜더도 산로나

0: 업종 타지 공시 튠제 토르기타 이집 어렴냠제 초변 계급소 계급타 서쿠 줄항점러 총구 유지 신유비시
1: 스뱅기 계사 마드리 춤슝타 상람투 로귀랑고르 니 균통의 결신 티에나 비아디다 민주소 중국 뷰다 로귀랑고르 양스통규 유바타 랑고르티다 사네티기 장돈 주슈기 담가 사바르 규르규 스뱅기 랑고르 레리디시 청실랭군 바라 탈루 튜지 탕보로 스뱅기 로귀 장바타 눔로 냠주기 주주 랑고르 토크 치체 튜종레 갸쟁업 중압계단 청중시 바로타 로그젠기 초규르 군디 대부단니 춤제 응외세 대부톱규 국업 탐진 체네 랑고로 퇴레 초규르기 쿰돕 요스동와디 녀돈이 생르 다오중니 빈당고로 스벤시슝기 스벤 랑고르기 녀돈 숨질르 체시 응외수 캡자 체싱 티미유니 콜레시비 랑고르 로그젠기 초규르 국업 탐진기 랑외 유럽 난지기 랑고르 퇴기 기급 체제 앙니비 니법 덴도단니 퇴레 티기 계지시용아 체로동치 이버싱 니에자라 스벤 뉴규 게든 총치 도미고시 니동 숨질로로 스벤기 로그 랑고로 칭압기 람두 규투비 믹제 응윈주르 용화 체비 체실은 유와 매지타 공기 믹체 대응윈주르 체바라 젠롱 정신 체잠 유야 망초츠 로그 랑고로 탕리 체제티 레리 긴윈바리 체오 유비 믹체 대 릭주타 체게 용화라 스벤러 이지 첨부 유지 송도 뉴로 시지 스벤기 로그타 차제 랑고르기 탑주 남장 속의 람스규 지베 멍위타 지초기 마자두지 체디 로그 랑고르 시부타 로제 티신 렌자르 멍시 지규 체기 캡군의 존내토 규지 체유바타 테미윤니 차라 창외 로그 진기 중함 마라 준치지 스벤기 벤조르 탄송드 킬레지에기 레고 심주칸기 토림 심주바 디에시 로그젠기 튼례라 튼고르 멍위 동마와타 유리 케보 덴비 케주 딘유비 시주 다다기 덴비 정신니 케진난기 강신 시시 시주런 균도 양스 당치 기신 튀림도 니비 사다르 튼례라 슈긴 침부 팁시비 티야 스벤기 덴기 체신비 초규르 럼티 균균 치비 균진 케진 빙군진 치기규 냠슈 지니 로그 랑고르 튼례기 멍시 덴도 동와디 민아르 스벤기 랑고르 로규진의 초규르 치바라 튠잠 정신기 춤제 토바마세 피해저 야부양 균균 토비규 스벤기 랑고르 탄 지디 랑고르 수준 송배 튠조기 청시령문바라 니돈이 생글로로 스벤기 주주 랑고르 기 춤르 댐뷰가 파르웨나 로규 양베 랑고르 사바토규 치체 퇴종레 갸지 튠주 뚜양아 탄 청중 뚜윤 파르와타 눔로 냠주 귀슈기 랑고르 치르송 치체 퇴종레 갸지 갸드 접게단 청중 뚜윤 파르규 녀돈이 생글로로 눔로 냠준 귀슈다 로그 양비 쿠리기 랑고르 튠제 동부르 츠송비 도르체 갸지 중니리 기웨 로코마 랭외세 퇴베 토르친 유바시 스베 랑고르 기 녀돈 숨질르 체신이 로그 젠 초규르 군디 동웨 대웨 쳇답시 인신 스벤 기 솔레탄 총든 유고르 제디 젠기 니치디 랑린다르니 튠레탄 제주 멍시 지구 제기 텔미니 냠도 슈그뉴 게균바시 제주 텐가르 유기 구자 체시 멍시토 니도니서 줄로로 스벤기 유럽기 과르통주르 시다니 로그랑고르 뉴줍기 테기 커섭도 주유인바타 튜송수 유럽기 과르통주르 숨은 칸의 기업디 로소서 진주 주인태지니 커섭단 의지 요제 송지기 제덕규 로그랑고르기 타니 진구 짐시 유럽기 과르친이타 나돈 맨 바라 체규로 군디다니 망초즈 랑고르 뉴에 마네 마르동지 유바신 멍시 지구티 스벤기 기급기 로서 파르잠 주준 체시라 코림 데빙아 군디단 유 스벤 짐주겐진 타 균디 초빈 조 유부이 지자 령문 바르시나 체시 테라 유럽기 고르 통지로 숨잠 단시 뉴주 슝람 탄 티신 사공 개윈 짐주기 파르잠기 로서 차게존에 더 준디 개용기 로서 차게조 튀구창도 동화 타 유럽 로메스 구투 유린 네비 로그랑고르 길럼티기 셈제 뉴딩아 충두다니 사공 계획 로그인 주시는 계속 체디 트럼젠 제주기 민군비 도표 응아르웨 체로동 규인바시 퇴레 냠레 체디 기금니기 켈레 튜무 차르노 용아 군디 동화디 니얼로 시지 스벤기 로그랑고르 퇴레 피기기 꾸자 시주르 군디 동화디 중국 로그랑고르 뷰다기 상지타 편준 서브리 체비 중국 로그랑고르 스벤기 제주부 망부시기 거스톱 유엔 스벤 랑고르 규종 튠조기 용자 체비 정시 령문 바라 Nyedon yisang lulun ju tu, Zhonggui Langgor Buda ki Sibin ki Chomrara Gyechang Songtse, Gyajajutan Chengju Ni Parparwa ti Lokoma le Chechir Parne, Yorom Nanji ki Chanyum Chuzi ki Ndab Nizam Sin Yubashi. Tenle Nyamle te Mingjue Tan Biya di Qi Rui Ningde Turebso Zhonggui Kilene Reng Yujing Tengi Tan Sibi Kochi Kochi Chi ki Guji Chitang La Tongjin Chi Kiyo. Lakbar tu, loo zee dan ti ngak zee lula kyeb gong su, Zhonggui dan sibin gi nyamle chunda reng xin gi namzhan gi pirim de la chung wa ta, pian zhe ngun se tuyub tuyun yu. Qirui gong zi dan sibin gi ai bu lo gong zi nyamle chi di, ba zai lo nan tu yu bi tuyun gi din xira, Zhonggui lak zee ta, san ni ti gi byu da song tu zhi wei nambu chi di, ngar yu gi zo zhi nyimbu gyur gui rinpur chi ni, san ni ti gi so le gyur nor nun di nga pop gyur chi ba ta, le shu le ne bor chin tuyu yu ba shi.
0: Bazir ki li yue rin lu chung zu du gar kang tu, lo wei chim chim tu chua ta, gu bia dong bu ji gya la mi ba shi. Ka di su, bazir ki zhan dan tu wei pui mi lu xie ke jian, wa jia zi yi, nye mi ge xie ba ta. Zhong ku, nga kie la ga xie ba su, zhong ku cha jian lu xie da wa ta, zi sim ki chuk bi, lu zha du gar kang tu che gup, di mu wa cu ra, nying dup zhe pi ki na wa xie chung yu. Nye jia zar gu bi jia zhi tang lin qi gup, 瓦加斯伊 Tiga Zhuxi Xi Jinping le Ge Su Shu Wei Zegu Zibge Chobu Ma Si. Ge Su Shu Wei Zegu Rdien Zhang Bi, Wa Jia Si Yi Gya Gai Ge To Ni Nian Mi Ge Si Bi Lu Xie Ti Dan Yu Bi Si. Wa Jia Si Yi Gep Ti Du Gi Ji Par Ga Wei Ni Cui Le Chen Su Qi Xin Tu. Ge Kep Ni Bi Zuo Da Ki Qin Ji Ta Mi Man Za Zhuo Gi Bang Bur Gyur Bar Ha Jiang Ga Bu Chung. Mi Xie Ki Gui Ji Ti Le Tui Nian Si Mu Dian Yu Ji Xie Yu Bi Si. Tene Zhonggu Chonggi Nyedong Kami Nishu Zegsum Lor Bazir Ki Zongtong Lula Zhongkur Tsumtri Bhebar Gesu Shuwe Gepki Bazir Ki Ruyang Tuyrib Sab Siba Zhodong Chiebar Bazir Chonggi Zazidinbe Tsamlin Shubhishikin Gesu Shuwe Zegu Guji Shibcha Chiebali Wajia Si Laksam Sumi Ki Shibye Biri Ki Nabu Simu Chorgyojin Kongki Tene Sim Dingne Churwe Pintun Zinjo Ta Laksam Sumi Ki Nabu Shikshin 主席习近平给拍片他签字新热给俺了拍架什么下去提来把中期杂作了母体对路连别年去心电图轻松些写于不行我家是他中国娃的起连着你你懂下面也就没洗了过粗心<音>

0: 拉德的前日月比国际米贵比西区抗力基地中国的七十多起个二位七十多句日子就有不是给你也解释生就是查委托接当综艺比呢给你也七十多个重复忙不是一个有了他领前安美这个强的手给重复的定义有没文件重复的替他看不忙是从对这个水的军界没把人军动中心运替他多了呢中国的家起了军队啊家境中心比在这个重复的情不有不他
1: 比在头位行列团结给国国洋军队啊派的新游击定员中国的南美毕业从队绕的七战二不谈其业给提给马教员工一个七十个车席时南美毕业基金之后他从队员工资没是唯一南美毕业去年中国球员拉达的前日月比从人就退给库格萨的腾讯前提行列团结他国外团结帕拉姆团结这次比从所那么中国的七十多七个军队东西引起绝不是
0: 今年也比随七九从队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级 토규 리즈딩유 케니예 케와 로모바이 고제자자 동위 쳇답티 에비지게 솔레젠의 군디 동화타 사공기 코준지타 갸르돈주규로 고급 케진 콘텐츠유 에비지게 에비지게 감자치면 장면송도 군용률 중에 중국 킬레기 마조치디 소전주 유인왕구디 가제디의 편숨초비 기급라 뉴유사비 튼렌지단주 구시주유버시
2: Zambawai gejji cungtun nguanma duncuo gup chukju zhichuba. Nye chaar chukchwa ta, jimcuo ki Afrika gika mangbu jimcun kinki yiwaan guunne. Zambawai yi chungkir chiche niba, bula waa yue tu zumdi, tun zi na cuo jimdun chen yubashi. Guache midu wa ti, gup di jimcuo ki leng mangwe ta nye jikdu kyurshin. Jimshu cungpa mangbu shiki, zungku dawa ngabe ci jingi ne sung. Afrika 清洁者와 조别 계급 업종额松了 国车 미도외치답 초용내 라다치부터 총퇴了 편바토규마세 티외 Afrika 계급了 총규답의 판회용교라 람디치비 구슈수 교교제지 직주니퇴안주규부시 에즈어비예 갈릴라 수준공시 총일분 카베띠 중국 Afrika 清洁者와 조别 계급了 티외 답디 총제 죽퇴차긴 고등치부터 Tuanzi Chigetu Tsongkin Afrika Kilegi Mwene Juna Mwengwe Jinjin Ki Kipin Sikshi. Ngancu DWC Juki Aza Abiyye Guafi Le Zhongkwe Zijuba Tiwai Mangwe Gesu Topgu Rewa Chiga Yueji Juyubashi. Nye Dong Yami Jokke Lora Shanghai Ru Zhongkwe Geji Nangzhi Mwema Tuanzo Gup Tangburu Shu Tsun Zemba Wei Guje Tsongba Mushin Jiyi. Zhongkwe Chomra Shu Ne Lomang Songwa Tan. 公司日共切别国切列咱不为以推磨磨银别所采用语目前节也俺去国产米度卫视就确用你拉达切不来穷为苦格不乐同哈江切不起个月铁苦格数千年马脚体外忙完过不谈这听入金期之前能真切的公司体年起来顶穷年西群金期七度努不点别起来七这数就给了切给了滚地东局人娃月季就给不是
3: 莫桑比克马尼卡心情期金属推面卫生体中心开会啊大国路啊天天新学团子我就前行空气散过吧新来年我最给科比各地团来给这些人明儿的第一所新来团子中国创作的让俺端不谈过程咱家谈话题新推购买天下的偏不投票银不满色莫桑比克新来金融片给主角了归车投票银不满面谁解决也不是
4: 总么他被存在新来起来，公司里成员中学开密码给做了谈中华音，里成员困难看这些上不拉些。第三年，其他人随叫订阅。
5: 八岁刚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员他，视频给写成三不同图片，落得不难瞧。
6: 前我对讲吧，擦糖啊，这农场就比呢，第三年也偏到越是。
7: 第三年，其他人去写不多的月。
8: 写了区别几里啊，恐怕加倍比呢，此人我就用途不窄。